나에게 주어진 새 하루, 오늘은 또 어떤 새 일을 행하실까요? 바쁘고 분주한 아침이지만 기대와 소망을 담아 그분께 고백합니다. 같이 기도하실래요?

언제나 좋은 것으로 나의 삶을 채우시는 아버지, 언제나 나의 꿈이 되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오늘도 꿈을 꾸게 하소서. 주님의 오른팔로 나를 붙잡아 주셔서 쓰러지지 말게 하시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순간에도 꿈을 꾸게 하소서.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불가능한 것이 없음을 믿습니다.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가운데 임할 때에 그 한 가운데 나도 주님을 찬양하며 설 수 있도록 오늘 하루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하루 되게 하소서. 오늘 나에게 주신 일이 나의 사명이며 하나님의 명령임을 믿습니다. 매 순간 꿈을 놓치지 않고 희망을 향해 달려가게 하소서. 나의 모든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김민정 목사님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출근길 365 중에서 오늘의 기도문 읽어드렸고요. 이 시간은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이번엔 나의 기도 제목 또 고백도 그분께 올려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실래요?

단체 공동체 난 오늘도 기쁨을 선택해 들었고요. 앞서 2부를 여는 코너 같이 기도하실래요? 함께했습니다. 자, 월요일 아침 샬롬 CCM 오늘 석가탄신일 대체 공휴일 맡고 있는데 2부에서도 휴일 배송으로 좋은 곡들 나누고요. 묵상하는 시간 샬롬 생각도 준비해놓고 있습니다. 웨이홈의 하나님의 세계 듣고요. 소망의 바다 하늘 소망 그리고 단오월십의 내가 매일 기쁘게 하나님의 나팔소리 제키리님 청하셨던 곡 오늘 휴일 배송으로 듣습니다. 마커스의 주님의 사랑 그리고 구현모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이현모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들었고요. 제키리님 청하신 마커스의 주님의 사랑, 단호월심 내가 매일 기쁘게, 그리고 소망의 바다 하늘 소망이었고, 웨이홈의 하나님의 세계까지 쭉 이어서 다섯 곡 전해드렸습니다. 묵상하는 시간 샬롬 생각 함께 할게요.

가족력은 가족이 앓은 병에 대한 내력이란 의미로 쓰입니다. 건강검진을 할 때마다 꼭 가족력을 물어봅니다. 부모님도 당뇨병과 대장암, 뇌경색을 앓았기에 저도 늘 조심하고 건강검진 시 유의해서 검사를 받습니다. 이번에 건강검진을 받으면서 육체적인 가족력뿐 아니라 영적 가족력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안에 죄성 때문에 쉽게 유혹당하는 영역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이걸 영적 가족력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 어느새 거기에 빠져들게 됩니다. 곧 그게 우상이 돼 영적인 병에 걸린 상태가 될 것입니다. 가족력이 있음을 인정하는 것에서 건강관리가 시작되듯이 영적 건강도 영적 가족력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내게 있어 특히 쉽게 유혹받는 곳이 어딘지 먼저 인식하고 하나님께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를 치료하는 하나님께 지켜달라고 늘 구한다면 늘 영적으로 건강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소희 내 맘이 낙심되며 방금 들었고요. 앞서 홀리원 조찬미가 함께한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서현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알리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죄를까지 네 곡을 쭉 전해드렸고요. 오늘 샬롬 생각은 손석일 목사님의 칼럼 영적 가족력이라는 글이었습니다. 영적 건강도 영적 가족력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거. 그러니까 내가 좀 특히 쉽게 유혹받는 지점이 어딘지 이걸 생각해보고 먼저 인식을 한 다음에 하나님께 주님 시험에 들지 않게 도와주세요.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의 샬롬 생각 전해드렸고요. 자, 월요일에 함께한 샬롬 CCM 오늘 마지막 곡은 We Love 다시 일어나. 이 곡은 닉네임 토토로님의 신청곡이에요. 전하면서 물러갑니다. 지금까지 문혜영 작가 함께했고요. 저는 송정훈이었습니다. 오늘도 다들 샬롬하셔요. 안녕.

0: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희영입니다. CBS는 개인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주인인 그런 방송입니다. 한국교회가 힘들 때 CBS가 한국교회를 지켜줬고요. 또 CBS가 힘들 때 한국교회가 저희를 지켜주셨습니다.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은 CBS의 사명입니다. CBS가 한국교회의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지켜내는 일 꼭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 이 일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1: 방송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으로 전화주세요.
2: CBS가 어린이들을 위해 성경 애니메이션을 제작했습니다. CBS 이강민 아나운서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들려주는 성경 동화. 천지 창조부터 승천하신 예수님 이야기까지 예쁜 그림과 재미있는 목소리로 어린이에게 성경의 재미와 교훈을 전달해줍니다. 육아용으로도 주일학교 교육용으로도 딱 좋겠죠? 오늘 밤 아이에게 들려주세요. 지금 바로 유튜브 알럽 바이블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3: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한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언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잠언 4장 24절부터 27절 말씀이었습니다.
4: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축복송 김은영입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2장 4절 말씀.

홀리원의 찬양 구주에서 의지함으로 만들어진 믿음으로 산다는 건 오늘 첫 곡 전해드렸습니다. 자, 3일간의 또 연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소중한 시간들 잘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 다시

0: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살리리라. 또 말씀 묵상과 함께 편안한 두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 여러분은 지금 김은영의 축복송을 듣고 계십니다. 김은영의 축복송은 매일 오전 10시 CBS 레인보우 조이포유를 통해 만나실 수 있는 찬양 프로그램입니다. 국내외 찬송가와 복음성가, 새로 나온 CCM 워십 등 다양한 크리스천 뮤직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라디오로도 들으실 수 있는데요. 매일 밤 자정에는 CBS 표준 FM 라디오로 방송되며 각 지역의 청취자분들은 오후 2시 5분 각 지역 CBS 표준 FM 라디오 주파수로 찾아와 주시면 다시 듣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유료 문자 샵 7997, 우물정 7997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된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요.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피부가 살아나는 시간 레스케미의 비건 화장품과 로션, 만성염증, 면역력에 좋은 하심정 횡성더덕에서 만든 발효흑 더덕진액, 원조의 품격 팡파미우 강릉 육족 마늘빵, 본고장 특별 양념 소스에 춘천 장간의 닭갈비에서 양념 간장 닭갈비 세트, 커피빵과 감자빵의 명가 강릉 BNC에서 수제로 빚은 강릉 초당 커피빵, 대한성서공회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 출간한 새한글 성경을 보내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보내세요.

김요한의 음성으로 믿음으로 가네, 그리고 마커스 워십 믿음으로 두 곡 전해드렸습니다. 5월에 참 많은 기념일들도 있고요. 또 이렇게 주어진 또 3일간의 연휴가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끝까지 안전하게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또 기도해 보면서 오늘도 2시간 동안 보내주신 사연 신청곡 소개해 드릴게요. 유리정은님, 두 달 반 동안의 파견 근무 잘 마무리하셨다고요. 내과 검사 결과도 좋게 나와서 감사한 하루입니다. 소소한 것부터 많은 것을 배우고 또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의미 있는 시간 되셨다고. 항상 이렇게 감사가 넘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의 삶이 감사가 넘치면 늘 행복이 따라오는 것 같습니다. 박형근의 찬양 행복은 감사로 시작 찬양 준비해봤고요. 또 감사와 관련된 찬양으로 빼놓을 수 없는 조수아의 감사 찬송도 함께 해보시죠.

박형근 행복은 감사로 시작. 조수아의 감사 찬송 이어봤고요. 앤머레이 곡을 4984님께서 저는 늘 은혜롭게 찬양 듣고 있는 현순혜 권사입니다 하시며 앤머레이 곡을 들려주실 수 있나요 하셔서 대표곡이죠. You Needed Me라는 곡과 스티븐 커티스 채프만의 I'll Be Here 두 곡을 전해드렸는데 이 두 곡 모두 CCM으로도 소개할 수 있지만 대중적으로도 굉장히 큰 사랑을 받아서 그 소위 말하는 차트에 오랫동안 머물며 사랑을 받았던 두 곡의 해외 CCM 전해드렸습니다. 7300님께서 우리는 서로 이름도 출처도 모르지만 소중한 존재이지요. 힘드신 분들, 아프신 모든 분들 힘내세요. 꽃말이 부탁드려요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준비했습니다. 오세연의 꽃말이 응원하는 마음으로 함께하고요. 9022님께서 사랑하셔서 오셨네 마커스 워시의 찬양 듣고 싶어요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해드릴게요.

오세연의 찬양 꽃말이 이어서 마커스 워십 사랑하셔서 오셨네 전해드렸어요. 사랑하셔서 오셨네 찬양 듣다 보니까 문득 이곡과 함께 사순절 때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참 많이 소개해드렸던 곡이 있는데 바로 내가 예수를 못

받았습니다라는 찬양인데요. 오늘 1부 끝곡으로 어노인팅의 찬양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전해드릴게요. 2부에서도 사연과 신청곡 계속 전해드릴게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저를 보게 됐는데요. 제가 참 많은 사람들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저 사람보단 낫죠. 하나님, 전 저런 건 하지 않으니까요. 하나님, 저 그래도 교회에서 살았잖아요. 그게 조금씩 쌓였는지 제가 어느 날 십자가를 보고 있는데 나는 예수님을 못 박지 않았어 라는 아주 이상한 당당함이 제 안에 들어와 있더라고요. 우리 계속해서 다시 노래할 때는 그래서 다시 붙이게 된 2절 가사로 고백할 텐데요. 자신을 스스로를 사랑이시고 평화의 왕이라고 소개하시는 분, 우리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인격을 붙잡고 우리 다시 한번 그 주님을 찬송하면 좋겠습니다.

0: CBS CBS 레이디스 싱어즈 합창단에서 신입 단원을 모집합니다. 레이디스 싱어즈는 CBS 주요 행사에 참여하고 정기 공연, 찬양 봉사를 하는 단체로 모집 분야는 소프라노와 알토 파트입니다. 연습 시간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30분에서 5시 30분입니다.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신청과 문의는 02-2650-7931, 02-2650-7931로 전화주세요.
1: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2: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김은영의 축복송 2부 시작했습니다. 3일간의 또 5월의 연휴 랄랄라 노래가 저절로 나오는 그런 오늘을 보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요. 데일리 브레드 최려욱 이현욱의 랄랄라 들으셨고요. 스톤즈의 언젠가는 이어봤습니다. 자, 오늘도 편안하게 2시간 머물러 주세요.

이유기님께서 교회 가는 길 아카시아 꽃이 활짝 피어서 꽃향기가 코끝을 자극하니 기분이 참 좋습니다 하셨는데 곳곳에 맞아요. 이렇게 예쁜 꽃들이 지천에 피어 있어서 마음도 꽃밭이 되는 것 같아요. 교회 가는 길 찬양 준비하고 있어요. 딸기님께서는 옥상에 빨래 널면서 함께 하신다고 시와 그림 항해자 주님 안에서 기쁘고 즐거운 그런 주말, 주일 또 오늘까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분과 지인분들 모두 즐거운 시간 보내셔요 하고 써주셨는데 우리 함께 나눌게요.

이경미의 찬양으로 교회 가는 길, 시와 그림 항해자는 오늘 워십 버전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솔로몬님께서 이유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오늘 이삼열 밴드 박정아의 음성으로 준비했고요. 이곡과 함께 좀 경쾌하게 들어보시라고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CBS 워십 콘서트 치유 준비하고 있는데요. 하루님께서 이 찬양 신청해봅니다 하셨어요. 자, 두 곡 들으시면 어깨가 들썩들썩 기분 좋아지실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곡 더 신나게 파도를 넘어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찐남매 워십의 찬양 이어서 전해드릴게요.

경쾌한 찬양 들으면 왠지 마음도 같이 경쾌해지는 것 같아요. 파도를 넘어 찐남매 워십 찬양이었고요.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CBS 워십 콘서트 치유 앨범에서 전해드렸고요. 23열 밴드 박정아 이유 가장 먼저 전해드렸습니다. 범사의 감사님께서 사연 주셨어요. 운동하면서 항상 방송 듣는데 찬양과 바람과 햇살 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시간 되시고요. 가족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똑바로 보고 싶어요. 신청해 보아요 하셨는데 오늘 서하얀 찬양으로 준비했습니다. 수아사랑 윤화님께서 써주신 힘든 길 걸어온 그대여 또 준비를 하고 있어요. 손경민 작곡집에서 이어가 보겠습니다.

서하얀이 부른 똑바로 보고 싶어요. 이윤화, 주리가 부른 힘든 길 걸어온 그대여. 그리고 기프티드의 사랑한다 말하시네 하늘바다님께서 신청곡 써주셔서 오늘 이삭집기로 쭉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월요일 평일이지만 또 이렇게 주어진 황금 연휴여서 오늘 이삭집기로 꾸며드렸어요. 자, 내일은 다시 생방송으로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끝곡으로 I need you more, 키모커 베델처치의 찬양 전해드리면서 물러갈게요. 2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축복의 날 되세요. 김은영이었습니다.

0: 사랑해 CBS.
1: 마음에 더러움이라는 잡초들이 무성해지도록 방치한다면 마음은 빛이 부족한 메마른 상태가 된다. 메마른 땅에 메마른 나무는 불붙기 쉽다. 불안, 분노, 불평의 약한 바람에도 금방 화의 불이 타오른다. 바지라 메디의 아프지 않은 마음이 어디 있으랴 중 한 부분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찬송은 찬송가 492장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입니다. 이 찬송가는 가브리엘이 작사 작곡한 것으로 그가 58세 때인 1916년에 작사했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지 2년째 되던 해 가브리엘은 프랑스 전선으로 떠나는 아들을 전송하기 위해 부두로 나갔습니다. 아들은 선실을 향해 걸어 들어가다가 가브리엘을 돌아보면서 아버지, 만약 제가 돌아오지 못한다면 저는 아버지를 저 영원한 집, 이 세상을 향해 문이 결코 열리지 않는 곳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작별 인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을 보내고 기차편으로 시카고로 돌아오던 중 가브리엘은 이 찬송시를 짓고 음악마저 스케치를 끝냈다고 합니다. 이 가사에서 가브리엘은 매 절마다 이 땅의 고난과 수고의 대가가 하늘나라의 영생 복임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 찬송가의 성경적 배경은 요한계시록 6장 11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입니다. 내세에 대한 확신과 소망을 담고 있는 찬송 찬송가 492장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감상합니다.

0: CBS
1: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희영입니다. CBS는 개인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주인인 그런 방송입니다. 한국교회가 힘들 때 CBS가 한국교회를 지켜줬고요. 또 CBS가 힘들 때 한국교회가 저희를 지켜주셨습니다.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은 CBS의 사명입니다. CBS가 한국교회의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지켜내는 일 꼭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 이 일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0: 방송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으로 전화주세요.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응원단장 정호의 남자 추인혁입니다.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웃음이 되기도 하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오래된 상처를 다시 여는 매서운 칼이 되기도 합니다. 최근 전 그 국민이 다 아는 커피 체인 뭐 스타땡스의 탱크데이 논란이 심각한데요. 뭐 우리가 무심코 툭 뱉는 말 한마디에도 누군가의 눈물이 있고 누군가의 아픈 기억이 담겨 있을 수 있잖아요. 아픔을 기억하지 않는 사회는 발전할 수 없습니다. 바로 지금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것은 소비를 위해 상처 입은 역사를 회화화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 아픔 앞에 고개 숙이는 겸손이고 공감입니다. 부디 이 시대를 사는 우리 모두에게 기억할 것을 기억하는 양심을 주시고 또 주님 아픈 이들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는 따뜻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길 기도해 봅니다.

생방송으로 함께합니다 여러분. 어디를 가시든지 3일째 쉬시니까 집에 계실 수도 있고요. 어디 계시든지 달려오셔서 함께해 주세요. 네네. 자, 오늘 1등은 정말 와, 해피 유해피봄님이 1등 출첵해요. 맞추셔. 야, 진짜 1등 하셨어요. 와와. 2등 3등도요. 와, 김정원님, 김선주님, 황동현님 늘 앞에 앞자리 늘 앉으세요. 하늘을 보자님하고 마당발님, 하다샤님 쭉 10등까지 하나의 나눔님까지가 딱 10등. 너무 반갑습니다. 근데 사람으로 따지면 10등이 태연 씨까지네요. 네, 피어나는 푸르름님까지입니다. 신영균 거사님 친구들 만나러 나왔다고 하시면서 현석주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네, 준비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올라와서 혼자 조용히 기도하려고 왔어요. 건강 이상 신호로 두 달 만에 내일 조직 검사 후 최종 결과 들으러 서울 갑니다. 아, 마음이 얼마나 힘드실까요? 기도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냥 능력의 주님을 붙잡습니다 하셨는데, 예, 잡아야죠. 여러분도 같이 잡아주시겠어요? 네, 정말 마당발님의 건강 주님만이 아시고 주님만이 고치시는 분이시니 그 모든 이유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붙잡고 같이 기도해 주세요. 지금 5초 기도라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야, 예수애님 언제나 변함없이 와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클레란스님도 생방송 들으러 달려왔어요. 네, 좀 티를 내는 거죠. 뭐 봄부러봄님, 네, 아셨죠? 맞다자 정명님 오늘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일하신다고. 아이고, 조심하시고 또 너무 더워요. 더우시니까 조심해서 일하시기 바랍니다. JY님, 네, 어머, 생방송이었나요? 맞아요. 둘이 또리맘님도 휴일 좋아요. 홍해다방님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남산 오르며, 야 좋다, 혼자 이렇게 남산을 오르면서 이어폰을 찬양을 듣고 참 좋은데요. 예. 자, 어노인팅의 어둠 날 다 지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은 어노인팅의 목소리를 준비했고요. 도리에 찾아보면 예, 받은 복이 너무 많죠. 잔치 공동체입니다. 우리에겐 복이 있다. 그리고 여러분은 자, 들어와 들어와 많이 많이 들어와 주세요.

아이고, 복이 있죠. 복이 있어요. 예.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주님 만나고 나니까 나보다 키 큰 친구 녀석들 중에 땅에 떨어진 돈을 나보다 빨리 줍는 놈이 없더라고요. 그 하나님 만나고 복은요, 새로 오는 건 기대 안 하셔도 돼요. 주님 만나고 복은 와 있는 복이 발견되어진다는 거죠. 시선. 그러니까 너무 많이 와 있는데 그걸 못 보는 거거든요. 찬송가에 주신 뭐 그거 있잖아요. 주신 복을 세어 보아라. 무슨 가수야, 맞아. 아무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네. 아주 딱 맞는 말씀이에요. 네. 뭐 새로운 걸 기대하려고 하면 이미 이거는 주님 안에서 복의 원칙에서 가장 망가진 예, 관점입니다. 크리스천이 되면 복을 기다리지 않고요. 복이 있는 자, 예수로 만족, 완벽한 복이 채워졌기 때문에 그다음부터 무슨 복이 와 있나를 바라보기 시작하면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막 우리 어릴 때 아버님이 선물 받아 사과 박스에 그때는 홍옥 아니면 이제 국광이라는 사과였는데 겨에다가 사과를 집어넣어서 사과 박스에 팔아 사왔거든요. 사과를 이제 처음에는 뭐 손만 넣으면 나오다가 그다음에 손을 많이 먹으면 이제 손을 막 집어서 나오고 딱 들으면 없는 것 같은데 하나씩 나와요. 그게 없는 것 같아 또 나와. 이야, 그 기쁨? 예, 그거보다 더한 기쁨인데 그런 방식의 기쁨인 것 같아요. 손만 넣으면 우리 안에 복이 있는 걸 손만 넣으면 반드시 발견되어지고 잡혀지는 주님이 이미 예수 안에 복을 주셨사오니 우린 감사하며 삽시다. 네네. 작은 불꽃님 집에서 들으니 더 은혜가 된다고. 와, 여유 있게 들으시니까 그렇죠. 시민님 기타 소리와 힘찬 목청에 점심으로 김밥 준비하다 할렐루야 하면서 아침 이전에 할렐루야도 준비하겠습니다. 별사탕님도 산에 올라가셨군요. 와, 야, 원성남님 다녀오셨네. 정혜원 콘서트에 아이고 한홍재 목사님과도 찍었고 사진을 정혜원 씨랑도 찍은 사진을 올려주셨어요. 사진도 찍고 3-4집 앨범도 구매했습니다. 단장님 방송에서 초대되어 오셨죠. 그 말씀 드렸더니 좋아하시더군요. 아, 센스쟁이 진짜. 얼마나 좋겠어요. 선배 방송에 왔는데 선배 방송 듣고 왔다고 하면 아, 그러면 참 기분 좋은 거죠. 네, 참 좋습니다. 예. 원성남님 참 멋있으세요, 진짜. 또 그 뒤에 마당발림에 폐암 치료 잘 되길 기도한다고 해주셔서 너무 좋습니다. 현이 비미맘님은 큰 아들과 함께 바다 보고 갑니다. 벌써 보고? 아, 3일. 하긴 이게 3일 차잖아요, 오늘이. 아,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원성남님 신청하신 곡 준비했어요. 길. 제 노래 길을 참 좋아하시는데, 네. 길 준비했고요. 그 다음에 아름다운 세상의 그 이름 예수 사랑 이야기입니다. 주님의 숲. 주님의 숲은 262번님이 네, 속초에서 신청하셨습니다. 농장으로 산책 겸 간다고. 야, 부럽습니다. 날씨도 너무 좋고.

네, 주님의 숲 사랑 이야기였습니다. 네, 주님은 어떤 스프를 드실까? 주님의 숲. 네. 아, 멋진 여자님이 연휴인 줄도 모르고 지나네요. 아이고, 부고받고 너무 멀어서 고민 중입니다. 아, 그러게 어떤 사이냐에 따라 또 다르니까 이게 참, 그 고민. 제가 제일 멀리 부고받고 갔다 왔는데 남해까지 차 가지고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야 참. 로즈마리님, 다냐임 사평로 가족들 반갑습니다. 날씨는 좀 덥지만 찬양 들으며 힐링합니다 하셔서. 그래요. 예, 참 좋네요. 어제 저는 야 이런 날도 있나 싶을 만큼 주일에 집회가 한 번이었어요. 근데 그것도 우리 동네. 제가 이사 오기 전 바로 풍동. 전 지금 식사동이니까 차로. 예, 차로 4분 20초 걸렸어요. 가가지고. 너무 좋았는데, 그다음에 또 이제 뭐 끝나니까 뭐 밥 먹고 한 12시 아유 집회를 일부러 오후 예배 취소하고 오전 예배로 그냥 1시간 반을 열어놓고 했기 때문에 집에 도착해서 네, 아주 좋은 시간을 보냈네요. 네, 오늘 또 나오는 길에 차가 안 막히니까 와 진짜 빨리 왔습니다. 원래는 주 토요일에 생방 올 땐 차가 좀 막혀요. 근데 이게 연휴 3일 동안의 끝날이라 그런지 차가 진짜 안 막혀서 너무 좋았습니다. 신혜가님이 다녀님의 모든 소리에 힘이 절로 납니다. 아 감사합니다. 오늘 진짜 절로 가신 분들도 많을 텐데 절로 나시는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일이 2시 넘어 끝나는 직장이 5월 6일부터 출근하다 보니 사평로 시간이 지날 때가 많아 출석이 어렵네요. 틈나는 대로 들어올게요 하셨는데 오 그렇군요. 아이 그래도 이렇게 시간 날 때 와주셔서 아이 진짜 눈물 납니다. 네 너무 감사해요. 사연 하나만 더 봅시다. 분이 여사님이요. 연휴이긴 한가 봐요. 오전 어르신 돌봄하고 미시령 터널 넘어갔는데 정체가 심하네요. 차 안에서 조이풀이 드는 것이 제겐 은혜입니다 하시면서 아 강원도 그쪽에서 돌봄 사역하시고 돌봄 일을 하시는군요. 지금 많이 막힐 거예요. 이제 서울로 오시는 분들 아마 진짜 많을 겁니다. 갑자기 또 울산바위 보고 온 기억이 나네요. 얼마 전에 울산바위 울산바위 그 유래 여러분 아세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한번 그 창조주 하나님이죠. 무슨 유래에선 창조주라고 했는데 조물주라고 써서 그 금강산 1만 2천 봉을 하려고 하다가 울산에 너무 멋있는 바위가 있어서 금강산에 이제 가지고 오는 중에 1만 2천 봉이 다 채워졌다는 소식을 듣고 거기다 두고 간 거래요. 거기 그 미시령이죠. 그쪽이 미시령인 걸 알고 있는데 그래서 거기 그 울산 바위가 있다고 합니다. 예. 재밌더라고요. 문석주 이게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네, 예수의 심장 콩닥콩닥. 예. 그 닭을 맛있게 먹으려면 닭의 배를 내장을 빼서 거기다 콩을 넣어가지고 콩닥콩닥. 아, 죄송합니다. 무리한 방송. 네,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입니다. 아집님이 크크 울산 바위 가까이 보러 건너편으로 올라가서 봤는데 정말 장관이었어요. 네네. 주님의 솜씨 짱짱입니다. 저는 금강산도 갔었거든요. 네, 금강산 처음 그 개방할 때 그 배로 갈 때죠. 호텔도 없어서 배에서 잘 때 이제 크리스찬들 100명 부산에 100여 명 예, 복음 부산 복음 신문에서 가서 이제 갔는데 와 진짜 장관이에요 장관. 근데 딱 진짜 울산 바위가 거기에 가면 다 어울릴 것 같은 바위 같아서 그 뭐 설화 같은 얘기인데도 예, 되게 어울려요. 프리지아님 아침 일찍 일어나서 호박죽 끓여서 혼자 사신 어른들께 갖다 드리고 이제 출첵합니다. 너무 예쁘신 우리 식구들 너무 좋습니다. 최유사님 나무 상자에 겨들어 있던 빨간 홍옥사과 침 나온다 기억나시죠? 저는 국광이 더 좋았어요. 국광. 예. 홍옥은 빨갛고 국광은 약간 색깔이 덜 빨갛고 파란색도 조금씩 있었는데 껍데기도 약간 더 두껍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알이 좀 작고 기억력이 너무 좋아. 먹는 거에 기억력만 있고 이게 진짜 예. 기쁨과 감사님 충남 금산에서 듣고 있다고 너무 반갑습니다. 참 반갑습니다. 금산 아들이랑 식사하면서 듣고 있어요. 읽어주시면 고딩 아들은 깜놀할 텐데 하시면서 민윤희님 아드님 이름도 한번 적어주시고 그러셨어요. 아들아 잘 먹고 고등이구나 진짜 잘 살아내자 예수님답게 응원합니다. 네. 청관웅의 미랄 보내드리고 2부에서 만날게요.

0: 없는 도토리, 한 알은 크게 윤나는 도토리, 나는 손바닥에 도토리 두 알을 바라본다. 너희도 필사적으로 경쟁했는가? 내가 더 크고 더 빛나는 존재라고 땅바닥에 떨어질 때까지 싸웠는가? 진정 무엇이 더 중요한가? 크고 윤나는 도토리가 되는 것은 창설모나 멧돼지에게나 중요한 일, 삶에서 훨씬 더 중요한 건 참나무가 되는 것. 나는 작고 보잘것없는 도토리를 멀리 빈 숲으로 힘껏 던져주었다. 울지 마라, 너는 묻혀서 참나무가 되리니. 박노의 시인의 시 도토리 두 알이었습니다.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2: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 말씀이었습니다.
4: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네, 지미선. 네, 참 잘하죠. 오늘 사연이요, 강원도에서 진짜 많이 왔어요. 울산 바위 얘기하다 그렇게 된 줄. 근데 뭐 늘 자주 오시던 분들도 몇 분은 제키리님, 262번님 뭐 이런 분들 다 강원도에 계시지만, 오늘은 제키리님이 택시 운전을 하시는데 굉장히 사람이 많이 왔대네요. 와, 좋다. 안전운전 하시고 또 크리스찬으로서 친절함을 좀 보여주셔서 잘하시겠지만, 행복한, 네, 서로 행복한 날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무쇼츠를 봤는데 외국에서 온 그 강원도에서 택시를 탔는데 막 택시기사가 예쁜 부채를 줬대요. 선물로. 너무 좋다고. 우리나라 택시값은요, 정말 미국의 한 3분의 1, 일본의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고 택시값이 진짜 싸거든요. 네. 아무튼 택시 운전하는, 또 운전으로 이렇게 생활을 하고 직업이 되신 분들 안전 운전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에 포레스트 에이지 405 기억하시죠? 네, 포레스트 에이지 어메이징 그레이스 405장 옛날 그 이름으로 부산의 호텔에 가면, 부산 가면 제가 늘 거기서 묵는데, 그 호텔에 이제 사장님이, 회장님이 이 여주에다가 큰 기독교 어떤 문화 공간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현대식 문화, 아무튼 기독교 이렇게 공간을 만든 개원식에 갔다 왔다고 했잖아요. 그랬더니 티니님 다녀오셨대요. 세상에. 포레스트 H405에서 카트 타고 안내받아 돌고 카페에서 차 한잔하며 방송 듣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와, 거기에 이제 단체가 진짜 묵을 수 있는 숙소하고, 아, 그런 거 하나 있으면 뭐 더 바랄 게 없어요. 너무 좋은 단체. 그리고 식당, 예, 밥 먹을 수 있는 식당이 촥, 예, 그곳에. 진짜 사진도 한번 좀 올려주세요. 그 멋진 사진들 올려주시면 또 다들 좋아할 것 같아요. 제가 권했다고 좀, 아니 CBS 조이포유에서 듣고 권해 왔다고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사평로 최인혁 단장님. 그래야 또 제가 그 사람들에게, 그분들에게 많이 얘기를 하고, 얘기해서 또 우리 식구들, 네, 할인도 받고 뭐 이런. 할인 받으면 좋잖아요, 그죠? 남설악 금강 초록님, 여기도 금강, 저도 금강산 견학 다녀왔어요 하시면서, 속초에서 배편으로 가는 것 이용할 때, 맞아요, 저도요. 아, 학생인솔 책임자로 다녀오셨군요. 진짜 믿어질 것 같은 글이 올라왔어요. 신통방통님. 금강산 1망 2천봉 공사할 때 제가 감독이었거든요. 대박. 그때 울산에서 가져온 바위 그 자리에 놓았습니다. 가다가 다 채워졌다고 한 걸 중간에 놓으신 분이 그분. 야, 이분이 참, 방통님 정말 유머. 야, 진짜

감사합니다. 재밌었어요. 공사할 때라고 하니까 정말 재밌네요. 공사. 창조와 공사의 관계. 이걸 또 설명해야 되는 숙제가 생겼네요. 김명수 님이요. 어제 주일 CBS 방송 앞을 지나서 한참 걸어가 파리공원. 어? 바로 옆이잖아요. 지나 예배당 평광교회. 아, 평광교회 알죠. 갔었죠. 네. 거기 또 담임 목사님들이 자주 바뀌었던 기억이 나요. 평강교회 참 너무 반갑습니다. 자, 류수영의 내 진정 사모하는 예 준비해놨고요. 그 다음에 이어집니다. 메리 제인 나의 사랑하는 책.

네.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 함께하고 있습니다. 왼손공기 다리님은 진짜 오랜만에 오셨어요. 네. 평안한 하루입니다. 남편과 함께 처음 들어요. 이은식 남편 사랑해요 하시면서 남편과 함께 듣는 건 처음이시군요. 와, 이은식님 반갑고 네, 두 분 더 많이 행복하시길 네, 축복합니다. 준화의 하나님 오셨어요. 오, 어제 구세군 숲속마을교회 어제 집회 갔던 교회. 야, 너무 반갑습니다. 송준화님. 네. 어제 뵙고 또 들으니 더 반갑습니다. 어제 예배 때 안 믿는 언니들과 같이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언니들이 찬양 콘서트 온 것처럼 즐겁게 떼창도 하고 눈물도 글썽이는 모습 보며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동이었습니다. 그럼 성령의 바람 한 번 더 듣고 싶다고. 오늘 제 노래 길이 나갔지만 이 노래는 제가 어제 실은 오늘 무조건 신청 음악 보내드린다고 해서 들어오셔서 제 목소리만 나오는 게 아니니까 여러 사람 같이 부르니까 준비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나오면 기분 진짜 안 좋아요 하신 분들 올려주시면 제가 안 틀겠습니다. 어제 약속을 꼭 했거든요. 무조건 조이포이 들어오시면 신청곡 보내드린다고. 주찬미 또 형제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나네. 예. 같이 불렀으니까 네, 준비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셨는데 너무 반갑습니다. 작은 불꽃님 집에서 들으니 더 은혜가 되네요 하시면서 오셨고 어제 제가 갔던 그 구세군 숲속마을교회 사관님이죠. 거긴 목사님이 사관님이라고 하고요. 구세군은 사모님도 꼭 사관이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두 부부가 같이 목회를 하도록 돼 있고요. 아, 제가 만난 사람 분 중에 참 정말 좋은 분이세요. 저는 이제 이 마지막 때 목사님 설교 잘하는 것과 그냥 보통의 기준이죠.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기준. 설교 잘하는 분, 근데 설교는 못하는데 세상의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얘기하는 설교 못하는데 삶이

참 귀한 분. 둘 중에 하나 무조건 삶이 귀한 분 그 교회 가셔야 돼요. 네, 네.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믿음은 행함이라는 게 그러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거예요. 네, 네. 정말이요, 정말이요. 무조건 삶을 잘 살아내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나눠주고 이 세 가지만 보면 정말 될 것 같아요. 온유하고 겸손하고 많이 무조건 많이 나눠주면서 베풀면서 사는 분 있죠. 그분이면 돼요. 예, 말씀을 살려고 하는 거죠. 그게. 그래서 그런 분들 교회를 꼭 가시라고. 그분 중에 한 분이 제가 만난 예, 어제 사관님이시고요. 그 두 개가 같이 있으면 최고죠. 사관님 설교도 잘한다고 어제 사령관님 거기서는 총회장이죠. 구세군에선 그렇게 얘기하시길래 최고의 목사님 와 너무 좋은 네. 제가 수십 년 동안 봤기 때문에 정말 너무 귀합니다. 그래서 오늘 네, 주찬미와 저와 또 여러 사람이 부르는 성령의 바람 준비했고요. 이어서 김영미입니다. 물 위로 오라.

네, 성령의 바람 우리로 오라 김영미 그리고 창문이었습니다. 빛을 들고 세상으로 여러분은 세계에서 제일 행복한 방송 CBS G4에 듣고 계십니다. 슐리님이 성령님께서 바람으로 감싸주심을 느낀다고 감사합니다 했고요. 아, 티니님 제 얘기하셨군요. 네, 자 오늘 생방송으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곡 어때? 세상 풍경 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 제자리로, 모든 것이 제자리로 오는 풍경이란 노래, 여러분 다 잘 아시죠? 늘 보내드리기도 했지만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의미가 뭘까요? 그냥 뭐 아빠는 아빠의 자리, 엄마는 엄마의 자리, 근데 그 자리의 개념이 아니라 그것이 갖고 있는 그 의미와 같이 살아간다는 얘기겠죠. 그죠? 저는 오늘 오프닝과 함께 하면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리를 함께 하는 것, 그거는 그 풍경, 그 자리로 돌아오는 기준은 어딜까요? 그건 성경일 거라고 믿습니다. 또 하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질문 앞에 있을 때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제자리에 오지 않을까요? 요즘 참 많은 여러 가지로 기독교인이라고 말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 말하지만 너무

예수님과 다른 모습으로 사람들이 살아가고 말하고 표정 짓고 하는 것이 너무 많다는 생각들을 문득 해보게 됩니다. 내가 주장하는 주장이 옳다 하더라도 그 주장이 예수님이면 어떻게 말하셨을까라는 질문 앞에서 다시 한번 서봐

네, 풍경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 아, 수아 사랑 유나님 늘 양평에서 들어오시는 오늘은 경기 용인 분당 차병원에 네 적에 있군요. 그래서 진료가 있으셨나 봐. 실밥 제거하고 집에 왔습니다 하셨는데 아유 건강하십시오. 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프지 마세요. 아프지 마시기 바랍니다. 장지영님이 오늘은 사우나 왔다가 방금 나왔어요 하시면서 야 진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예. 사우나 저는 가면 무조건 10분 그 다음에 찬물에 한 3분 다시 10분 찬물에 3분 이렇게 두 번을 꼭 하고 나옵니다. 그리고 사우나 갔다 오시더니 신청곡이 성령의 불타는 교회 뭔가 어울리는데 찬 곳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두 분 신청하신 곡 준비했습니다.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 오늘 생방송인 거 아시죠? 네.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달려오셔서 하이파이브 한번 해주세요. 아직 인사 안 하신 분.

매철 교회 불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이 불타는 교회. 철치 온 파이어. 영종도 신앙이님이 어제는 존 웨슬리 선교사님의 288주년 기념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시면서, 아이고 애쓰셨네. 항해사가 요 전 시간에 나가서, 네, 항해자, 네, 다음에 보내드릴게요. 모악산에서 듣고 있는 솔로몬님, 그래도 아프다 그러시더니 모악산에 오늘 가셨어요? 잘하셨습니다. 움직일 수 있을 때는 꼭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병희님 휴일에 생방 감사합니다. 덕분에 성령이 충만한 하루가 될 것 같다고. 아이고 변함없이 병희 씨들 고맙습니다. 진주리님 오늘처럼 온전히 2시간 듣는 날도 귀해서 흔적 남깁니다. 아, 이렇게 여유가 있게 듣는 날은 꼭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순희님은 저는 시골에 내려왔어요. 옥수수에 비료도 주고 머위대도 채취하고 점심 먹고 쉬고 있어요. 세네시에 시어머니 요양병원 문병하고 안산 올라갈 계획입니다. 시골에서 들으니 새롭네요. 그죠? 그럴 것 같은데요. 아무튼 여러분의 오늘 하루 참 행복했으면 좋겠고요. 멋진 추억도 많이 남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하고 오늘 끝곡은 어노인팅 예배 캠프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네, 이거 저의 고백이고 네 그렇지만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고 작은 일에도 한 달란트라도 귀하게 보시니 참 감사하죠. 남은 하루 행복하시길 바라고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내일 만나요.

샬롬,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를 진행하는 최인영 목사입니다. 여러분, CBS가 얼마나 아름답게 힘겹게 걸어왔는지 아시죠? 그동안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 방송을 통해 많은 은혜를 전해왔고 또 이단 사이비들과 싸워오고 지금은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방송하다가 보니 장비도 노후되고요. 스튜디오도 하나뿐이 없어서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기도와 후원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행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CBS 손잡아 주셔도 후회 안 할 겁니다. 02-2650-7004 02-2650-7004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거고요. 후원해 주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CBS 직원들이요, 늘 모여서 기도하는 거

0: 아시죠?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함께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1: CBS가 4월 6일부터 서울 목동 CBS 본사 사옥 20층에서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을 개최합니다. 한 글자 한 글자 붓글씨로 옮겨 적은 대형 성경필사 작품과 사고로 양팔을 잃었지만 의수로 써내려간 성경필사본 등 전국 각지에서 모인 수백여 점의 다양한 작품과 감동 스토리를 만날 수 있습니다. 문의 전화는 02-2650-7803, 02-2650-7803번입니다.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6절 말씀이었습니다.
3: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죠? 이 시간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선사하고 신앙의 기쁨과 영성을 깨웠던 은혜로운 찬양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앞으로 2시간 동안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남기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신청곡으로 꾸며가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주의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듣고 싶으신 곡 남겨주시면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0: CBS 레이디스 싱어즈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레이디스 싱어즈는 CBS 주요 행사에 참여하고 정기 공연, 찬양 봉사를 하는 단체로 모집 분야는 소프라노와 알토 파트입니다. 연습 시간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30분에서 5시 30분입니다.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신청과 문의는 02-2650-7931 02-2650-7931로 전화주세요.
1: CBS가 4월 6일부터 서울 목동 CBS 본사 사옥 20층에서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을 개최합니다. 한 글자 한 글자 붓글씨로 옮겨 적은 대형 성경필사 작품과 사고로 양팔을 잃었지만 의수로 써내려간 성경필사본 등 전국 각지에서 모인 수백여 점의 다양한 작품과 감동 스토리를 만날 수 있습니다. 문의 전화는 02-2650-7803, 02-2650-7803번입니다.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0: 더 행복한 것은 하루하루가 예측 불가능이며 누굴 만날지도 모르고 어디를 갈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어제는 다리 밑에서 잠을 잤는데 오늘은 세계 최고의 배에서 여러분과 함께 샴페인을 들고 있잖아요. 인생은 축복이니 낭비하면 안 되죠.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줄도 알아야죠. 매일매일을 소중하게, 순간을 소중히. 영화 타이타닉 중에서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잭 도슨의 대사였습니다.
1: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2부에서도 여러분의 신청곡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준 바로 그 찬양 지금 신청하세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내 삶의 비타민과 같은 찬양으로 함께하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가는 시간입니다. 듣고 싶은 국내외 찬양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Joy4U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를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0: 크리스천 칼럼 삼본교회 이상갑 목사입니다.
1: 중국에서 집회를 마치고 나서였습니다. 강사 대접을 한다고 한 횟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회를 보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횟감이 분명히 떠져 있는데 회의 물고기가 살아서 눈을 껌뻑껌뻑이면서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민망하게도 식사가 끝날 때까지 물고기는 눈을 깜빡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물고기 살아있는 물고기일까요? 죽은 물고기일까요? 예, 살았으나 죽은 물고기일 것입니다. 오늘 어쩌면 우리 시대 신앙이 살아있지만 죽어있는 물고기와 같은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신앙이 펄떡이는 물고기처럼 바뀔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부모 세대에서 자녀 세대로 신앙 유산이 반드시 상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많은 기독교 가정에서 신앙 유산이 단절되어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살았으나 죽은 물고기와 같은 모습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의 가정마다 신앙의 유산을 최고의 선물로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가정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그리스도의 편지로 읽혀져야 합니다. 이제는 단순히 말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지고 들려지고 자녀의 가슴에 기록되어져야 합니다. 또 여러분이 할 수만 있거든 자녀들과 큐티 나눔 예배를 같이 드리거나 기도를 같이 함으로 끊임없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흔적을 자녀들에게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펄떡이는 물고기처럼 살아 숨쉬고 그것이 자녀 세대로 이어져서 더 아름답게 쓰임받는 은혜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2: 샬롬,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를 진행하는 최인영 목사입니다. 여러분, CBS가 얼마나 아름답게 힘겹게 걸어왔는지 아시죠? 그동안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 방송을 통해 많은 은혜를 전해왔고 또 이단 사이비들과 싸워오고 지금은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방송하다가 보니 장비도 노후되고요. 스튜디오도 하나뿐이 없어서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기도와 후원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행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CBS 손잡아 주셔도 후회 안 할 겁니다. 02-2650-7004, 02-2650-7004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거고요. 후원해 주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CBS 직원들이요, 늘 모여서 기도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함께 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3: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4: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5: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이를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마태복음 19장 17절

0: 1절부터 19절 말씀이었습니다.
1: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연휴 잘 보내고 계신가요? 벌써 5월의 마지막 주간이 시작됐네요. 요즘 길을 지나다 보면 어디선가 장미 향기가 많이 납니다. 5월은 역시 장미의 계절인가 봐요. 이혜인 수녀님의 시 5월의 장미를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사소한 일로 우울할 적마다 밝아져라 맑아져라 웃음을 재촉하는 장미. 시인은 장미가 말을 건넨다고 했습니다. 그냥 예쁘게 피어있는 것만으로도 사람에게 말을 건넨다고요. 생각해보면 별것 아닌 것 같은데 보는 것만으로 기분이 좋아지는 것들이 있죠. 길가에 핀 꽃 한 송이, 아침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 푸른 들판의 풀내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이 계절에 숨겨두신 작은 선물이 아닌가 싶어요. 5월의 마지막 주간, 연휴의 마지막 날 오후, 이웃집 담장에 핀 붉은 넝쿨 장미처럼 밝고 환하게 시작해 보시죠. 오늘 첫 곡은 찬송가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선명회 어린이 합창단의 연주 실황으로 듣고요. 존 루터의 곡이죠. For the Beauty of the Earth, 아름다운 세상 주신 주께 안산 시립합창단의 연주로 함께합니다.

0: 방금 들으신 곡은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자넷 비어드의 플룻과 돈 라이언의 피아노 연주였고요. 앞서 들으신 곡은 찬송가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선명회 어린이 합창단의 연주 실황으로 존 루터의 아름다운 세상 주신 주께 안산 시립 합창단의 연주였습니다.
1: 여러분은 지금 전진의 주님을 찬송하면서를 듣고 계십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는 은혜로운 찬송, 찬양대가 즐겨 부르는 합창, 전 세계 크리스천들이 함께 부르는 성가와 CCM, 찬양 연주곡 등 세상의 모든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누고 싶은 사연과 듣고 싶은 신청곡은 문자 샵 7997, 우물정 7997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무료로 참여하실 분은 CBS 레인보우 어플 채팅방이나 CBS 만나앱에서 사연 남겨주세요.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닭갈비 본고장의 맛, 국산 닭다리살과 차별화된 양념 소스로 만든 춘천 장간의 닭갈비에서 양념과 간장 닭갈비 세트, 원조의 품격 팡파미유에서 드리는 강릉 육종마늘빵, 국산 곡물만 사용하는 대한민국 대표 선식 기름 전문점 오곡형제에서 미숫가루, 커피의 도시 강릉에서 드리는 강릉 커피빵과 커피잼, 그리고 커피 쿠폰을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을 찬송하면서 복된 시간 보내세요.
0: 이번에는 세계 신앙인들이 고백하는 찬양 준비했습니다. 영국 웨일즈 지역의 민요 가운데 수호간, 자장가라는 뜻을 가진 곡이 있습니다. 이 노래는 아기가 어머니 품에서 평안히 잠들기를 바라는 내용의 자장가인데요. 이 선율을 사용한 찬송가가 여러 곡 있어요. 오늘은 그 중에서 미국의 신학자인 메리 루이즈 브링글이 가사를 쓴 대림절 찬양 Now the heavens start to whisper, 이제 하늘이 속삭이기 시작하리라. 미국의 교회 음악가 토마스 키세커가 편곡한 합창곡으로 먼저 들으시고요. 하프, 플룻, 첼로로 구성된 미국의 트리오, 아다지오 트리오가 연주한 웨일즈 민요, 수호간도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켈틱 워십의 찬양으로 Come Thou Fount, 복의 근원 강림하사까지 세 곡 함께 하시죠.

Now the Heavens Start to Whisper, 토마스 키세커 편곡의 합창곡으로 들으셨고요. 웰즈 미뉴 수호간, 아다지오 트리오의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켈틱 워십의 찬양, Come Thou Fount, 복의 근원 강림하사였습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초의 찬송가인 시편의 말씀을 묵상하며 찬양을 함께 나누는 오늘의 시편, 오늘은 하늘과 자연이 말없이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온 세상에 전하고 있음을 고백하는 시편 19편 1절에서 4절을 성우 손정아 권사의 낭독으로 전해드리고요. 시편의 은혜를 나누는 찬양도 이어서 듣겠습니다.

시편 19편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창공은 그의 솜씨를 알려준다. 낮은 낮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알려준다. 그 이야기, 그 말소리, 비록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그 소리 온 누리에 울려 퍼지고 그 말씀 세상 끝까지 번져간다. 해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늘에 장막을 쳐주시니

시편 19편 낭독 후 전해드린 곡은 하이든의 오라토리오 천지창조 중에서 The Heavens Are Telling, 하늘이 주 영광 나타내고 애틀란타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의 연주였고요. 찬송가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소프라노 신영옥의 찬양에 이어 손경민의 행복을 아이빅 밴드와 지선의 목소리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서 여러분의 신청곡 들려드려요. 7712번님이 보내주신 찬미워십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문정자의 사랑은 좋은 씨앗의 담쟁이 들려드려요.

이혜인 수녀님의 시는 이렇게 끝납니다. 사랑하는 이여, 이 아름다운 장미의 계절에 내가 눈물 속에 피워낸 기쁨 한 송이 받으시고 내내 행복하십시오. 눈물 속에 피워낸 기쁨. 장미가 아름다운 건 그냥 예쁘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가시를 품고 비를 맞고 뜨거운 햇볕을 견뎌내고 피어난 거기 때문이죠. 우리의 5월도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노동절,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기념할 날들이 많았지만 기쁜 날만 있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힘들었던 날도 있었고 눈물이 났던 날도 있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날들이 모여 5월의 마지막 주간에 평안함에 이르셨길 바라고요. 우리의 눈물과 기쁨이 함께 어우러진 한 송이 장미를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합니다. 남은 오후도 평안하세요. 주님을 찬송하면서 전진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0: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희영입니다. CBS는 개인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주인인 그런 방송입니다. 한국교회가 힘들 때 CBS가 한국교회를 지켜줬고요. 또 CBS가 힘들 때 한국교회가 저희를 지켜주셨습니다.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은 CBS의 사명입니다. CBS가 한국교회의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지켜내는 일 꼭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 이 일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5: 방송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으로 전화주세요.
6: CBS가 어린이들을 위해 성경 애니메이션을 제작했습니다. CBS 이강민 아나운서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들려주는 성경 동화. 천지 창조부터 승천하신 예수님 이야기까지 예쁜 그림과 재미있는 목소리로 어린이에게 성경의 재미와 교훈을 전달해줍니다. 육아용으로도 주일학교 교육용으로도 딱 좋겠죠? 오늘 밤 아이에게 들려주세요. 지금 바로 유튜브 알럽바이블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7: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CBS 스페셜입니다. CBS 스페셜은 CBS TV가 제작한 올포원, 성서학당, 새롭게 하소서

나눠서 잘 믿고 잘 사는 법 등 신앙 프로그램을 오디오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성경을 쉽게 이해하도록 풀어주는 눈높이 강의와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는 신앙인들의 간증, 말씀에서 지혜를 얻는 큐티, 우리의 삶과 밀접한 수많은 신앙적 질문 등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데 필수적인 자양분인 말씀을 다양한 시선을 통해 새롭게 알아가는 프로그램을 만나봅니다. 오늘은 말씀으로 하나 되는 시간 올포원을 보내드립니다.

0: 선곡잔치에 참여할 그날까지 건재하려면 매 순간 찾아오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힘이 필요할 겁니다. 골리앗 같은 세상에 다윗처럼 맞서서 이겨낼 물맷돌 같은 무기가 여러분은 있으신지요?
1: 있으시죠.
2: 무기하면은 검 아닙니까? 검. 아, 저... 스타워즈에 나오는 광선검 같은 거 있잖아요.
3: 무슨 소리가 약간.
4: 저거 낙엽 소리 아니지?
3: 아니, 근데 그거 가지고 되겠어요. 무기라면은 좀 지구를 지킬 어벤져스 무인의 그 5종 세트 정도.
4: 5종 세트.
2: 도끼, 망치, 방패, 그 다음에 양날군 뭐 이 정도면 되는 건가요? 아니, 뭐 이것까지?
4: 그러니까. 이게 딱 끝나잖아요. 아. 사실 그 정도 가지고 끝났으면 사탄 진작에 물러났겠죠? 혼탕 났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완전 무장 풀세트를 주셨습니다.
1: 뭐예요?
4: 그 이름도 유명한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전신갑주.
2: 전신갑주!
5: 근데 목사님 편안한 안전장치를 주셨어도 될 텐데 왜 하나님께서는 군인이 하는 완전 무장 풀세트를 장착하라고 하셨을지 너무 무겁지 않을까요? 맞아. 그런 생각이 듭니다.
0: 하은 씨는 진짜 이렇게 무거워서
4: 뒤로 넘어가서 단신으로
0: 왜 이렇게 무겁고 힘든 걸 주셨을까요?
6: 일반적으로 군인들은 뭐 20kg, 30kg나 되는 무장을 하고 살지만 영적 전쟁에서는 사실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이걸 풀세트로 장착을 하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그래서 훨씬 더 세상을 역동적으로 살 수 있거든요. 이게 없으면 마음이 무거워지면서 오히려 더 힘들어질걸요.
7: 그렇겠네요. 성경이 그걸 영적 전쟁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하루 이틀 싸우는 전쟁이 아니고 평생 싸울 전쟁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겉으로 무겁게 보여도

0: 마음은 그렇게 무겁지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이 좀 동감하고, 그리고 전쟁, 이거는 이긴 전쟁이에요. 이긴 전쟁. 이긴 전쟁에 참전하는 것 뿐이죠. 자세한 내용은 이따가.
1: 네. 전쟁은 위험하면 위험할수록 안전, 완전히 이렇게 무장을 해야 오히려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전신갑주도 풀세트가 아주 좋습니다. 자세한 건 저도 월포원을 통해서 알죠.
2: 풀세트를 구비하시기를 바라면서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려면 영적인 전사가 돼야 할 텐데요. 자,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얼마나 무장이 되어 있는지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이기는 전신갑주 첫 시간, 구원의 투구에 대한 설교부터 들어볼 텐데요. 차준희 목사님부터 시작해 주시겠습니다.
0: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영적 전쟁은 일생을 가는 매일의 전쟁입니다. 그 전쟁을 위해서 에베소서 6장 11절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전신갑주는 어디서 유래한 거고 왜 머리부터 발끝까지 여섯 가지 전신갑주를 완장해야 되나, 그 가운데 구원의 투구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걸 함께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예, 전신갑주라고 하는 것은 중무장한 보병이 갖춘 전투 장비 일체를 말합니다. 완전한 보병을 말하죠. 그리고 이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얘기했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능동형 명령동사예요. 명령입니다.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바로 성도의 의무이고 책임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입어야 되나? 평생 입어야 됩니다. 평생 입는 전신갑주. 13절에 보면은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해서, 악한 날이라고 하는 것은 악한 영들의 공격에 직면하는 매일매일을 말합니다. 사탄, 악한 마귀는 매일매일 공격하지 날짜 정해놓고 통보하고 공격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 전쟁은 그렇기 때문에 하루 이틀 끝나는 전쟁이 아니죠.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까지 지속되는 평생 전쟁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평생 입어야 합니다. 이 전신갑주를 입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에베소서 6장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서 있으라라는 말이에요. 서 있으라. 바울은 에베소서 교인들을 향해서 서라라고 14절에서 명령하는데, 그리스 로마 시대 전투에서 군인들이 취해야 할 기본 자세는 견고하게 서 있는 겁니다. 어떤 공격이 와도 자기 자리에서 여섯 개 완전 무장을 하고 서 있는 거예요. 특별히 바울은 그리스도 군사들이 서야 할 자리가 바로 주 예수 안이라고 표현했어요. 예수 안에 서라. 그 예수 안에 서라라는 말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마귀와 악한 영들을 이미 이기신 그 예수 안에 서 있으라는 얘기죠. 마귀, 악한 영, 그 용어가 주는 의미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일 것 같아요. 강력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전능하지는 않아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무장하고 그리고 예수 안에 굳게 서기만 하면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대적들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오늘 본문을 보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이라는 게 나와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아야 되는 것으로 두 가지가 언급됩니다. 원래 여섯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두 가지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여섯 가지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그리고 평안의 복음을 전하는 발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이게 여섯 가지인데 우리는 지금 투구부터 시작하고 있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래서 구원의 투구가 나오는데,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은 본문 17절을 보니까 가지라 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로 보니까 받으시오 그 말.

0: 받으시오. 그러니까 받는다라는 말은 누가 주는 분이 있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으라. 그것은 투고와 검을 수령하라 얘기입니다. 투고와 검을 수령하라. 여기에서 요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구원의 투고와 성령의 검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것들이죠. 우리가 직접 수령해서 무장해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투구라고 하는 것, 투구는 청동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로마 군인들의 투구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요 투구라고 하는 말은 로마 군인뿐만 아니라 이사야서에서도 나오는 말이에요. 이사야 59장 17절에 보니까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며, 이미 구약성경에 나오고 있는 겁니다. 우리 신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머리죠.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구원의 투구를 쓰라.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요 단어는 구원의 미래성이 아니라, 앞으로 구원 받아라가 아니라 현재성을 얘기합니다. 이미 구원 받았다, 이미 받아 누리고 있는 현재적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 전투에 임하는 성도들은 자신들이 이미 흑암의 권세에서 건진받았고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힌바 되었다,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받아들이라 라는 말이에요. 미래적 사건이 아니라 지금 일어난 사건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확신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구원 받았고 구원의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받았다라고 하는 이 확신은 악한 자들의 불화살이 쏟아지는 그런 전쟁의 한복판에서도 한없는 안도감을 줍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이미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 이런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이야말로 영적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거죠. 참전하는 용사에게 이미 우린 이겼어, 이긴 전쟁이야 라는 확신을 가지고 임하라 라는 말입니다. 사탄과 악한 세력들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바로 그리스도인들은 나 자신의 구원과 그리스도와의 연합, 이걸 통해서만 악한 영적 세력들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악한 세력들이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를 괴롭히는데 그때까지 영적 전쟁은 지속됩니다. 우리는 이 전쟁에서 구원의 투구로 무장한 용사입니다. 우린 이미 구원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긴 그 싸움에 우리도 참전해가지고 남은 싸움에 참여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궁극적으로 승리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투구를 주신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한 전쟁에서 구원의 투구를 쓰고 주 안에 당당히 서서 쫄지 않고 악한 세력의 공격을 막아내며 우리도 승전가를 부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1: 군에 가서 그 장교 훈련을 받았습니다. 일반 사병들보단 좀 긴 훈련, 또 수준 높은 훈련을 받는데, 이격을 하거나 이럴 때 보면 그 상당히 많은 장비들을 장착을 해야 됩니다. 무거운데 방독면을 꼭 장착을 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이거 뭐 언제 써먹을까 싶은데, 땀이 비 오듯 하는데 가스 지역을 지나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말하자면 최루탄이죠. 이게 뭐 아주 진하게 터트리는데 그 순간 가스라는 말이 떨어지면 바로 방독면을 씁니다. 그러면 그 최루탄 지역을 무사히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만일 귀찮아서 또는 좀 가볍게 하려고 필터 등을 빼놓으면 정말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만 하는 거지요. 우리가 영적 전투에서도 빼놓으면 안 될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 중에 구원의 투구를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인데, 저는 이 투구를 그냥 머리 쪽으로 조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머리는 생각하게 만들고 이 생각이 말로 또 행동으로 바뀌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 머릿속에는 뇌가 있습니다.

0: 사실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인들의 머리 역할도 예수님이 하셔야 된다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부분인데, 우리의 머리가 건전하면 생각이 아름답게 펼쳐집니다. 사실 나쁜 생각들이 마치 사탄처럼 우리에게 덤벼들지만 좋은 생각할 수 있는 뇌 구조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몸무게의 2%밖에 되지 않는데, 뇌의 무게가. 그런데 이 뇌가 쓰고 있는 에너지 그리고 산소 이런 것들은 거의 20% 정도를 쓰고 있는 거죠. 그만큼 뇌가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뇌가 죽는 상태, 뇌사가 되면 몸은 아무리 건강해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죠. 그래서 뇌 중요한데, 이 뇌로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구원의 투구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건전하게 보호하는 것, 이런 의미로 생각을 합니다. 자, 생각은 쉽게 오염될 수 있어요. 노아 시대에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을 하셨는데, 창세기 6장에 보면 사람의 생각이 항상 악하다 그렇게 돼 있어요. 생각이 악하기 때문에 행동이 악하고 결국 세상을 멸하셔야만 했습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죄인들의 특징이 생각이 허망해졌다 그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가 가장 뛰어난 제자이지만 예수님에게 사탄아 물러가라는 유일한 말을 들은 제자예요. 그게 마태복음 16장에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내두로 물러가라. 왜 그런 줄 아세요? 너는 생각이 잘못돼 있어.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네. 그래서 사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뇌의 기능이 건강해야 되는데, 로마서 8장에 보면 우리의 생각을 성령이 지배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우리의 생각이 육신에 속한 생각만 하면 하나님과 원수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원수 사탄.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자, 구원의 투구. 사실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사고를 지켜주는 하나님의 은혜. 구원받고 나니까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구원받고 나니까 우리가 생각하면서 지향하는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구원받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을 가지고 뭘 할지 어떻게 살지를 결정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잘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구원의 투구를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총, 그 중에 구원의 은혜를 입었으면 그때부터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주일이 되면 다른 어떤 것보다 예배드릴 생각이 나오고요. 또 돈이 생기면 이 돈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할 일들을 하고 싶은 생각이 나와요. 그리고 그 생각을 건드리는 사탄이 아유 아깝게 왜 그렇게 라고 할 때 생각이 아주 굳게 서 있으면, 구원의 투구 속에 잘 보호받으면 끝까지 그것을 해내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구원의 투구 전신갑주에서 저는 머리, 생각 이쪽으로 적용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생각이 오늘도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침에 눈을 뜨면 무슨 생각이 떠오르는지, 그리고 돈을 봤을 때, 일을 만났을 때, 또는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떤 생각이 내 속에서 나오는가, 이게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정체는 생각이 어떤가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건전하게 지켜주는 구원받은 감격, 기쁨, 이것이 투구가 돼서 우리의 머리가 보호받고 생각이 건전해지는 삶을 가꾸면 사탄을 능히 이겨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원의 은총 속에 살면서 우리가 어느새 생각이 달라지고 추구하는 것이 달라지고, 그리고 마음속에 나쁜 생각이 들어오면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복주시니 감사합니다. 건강한 생각으로 하나님 나라를 펼쳐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아멘. 저는 가끔 그런 질문을 합니다. 혹시 구원

구원을 확신하십니까? 그러면 확신한다고 해요. 자신 있게 얘기해요. 다시 질문합니다. 오늘 밤에 죽으시면 정말 천국에 들어간다고 확신하십니까? 약간 자신감이 떨어져요. 그래도 아멘, 확신합니다 얘기해요. 그러면 한 번 더 묻습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생명을 취하신다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 갑자기 약간 싸늘하죠. 사실 구원의 확신을 자꾸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확신하지 못하는 경우가 우리 성도들에게는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 오래 다니면 구원의 확신이 많이 생깁니까? 교회 오래 다닌다라고 해서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말 구원 받았습니까? 진짜 구원 받았습니까? 계속 물으면요, 그 확신이 뚝뚝뚝뚝 떨어지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많은 경우에 있어서 이 구원의 확신을 그때그때의 감정에 의지하기 때문이에요. 또 하나는 구원의 확신을 자기 행위에 의지하기 때문에 계속 구원의 확신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죠. 또 때로는 구원의 확신을 자기 스스로 나는 구원 받았다라고 확신하는 부류가 있는데 종종 이단인 경우가 있어요. 언제 구원 받았느냐, 어떻게 구원 받았느냐, 구원 받은 장소가 어디냐 이러면서 이단으로 미혹하는 수단으로 구원의 확신을 이용하기도 하죠. 또 어떤 이단에서는 비유풀이와 계시록풀이를 하면서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는 척하지만 교주를 숭배하도록 세뇌시키는 경우가 있죠. 이 셀프 확신은 하나님 앞에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확신은 아주 위험한 확신이죠. 자,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기초에서 바른 확신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최소한 네 가지를 여러분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에 기초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의 구원의 기초는 십자가의 도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에요. 우리 감정이나 느낌 이런 것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받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받는다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 외에 어떤 이름도 없습니다. 구원의 이름은 오직 예수입니다. 다른 이름이 있으면 다 악함 마귀에 속한 것일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은 말하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의 행위에서 났다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의 감정에 따라서 바뀐다라고 하지 않아요. 구원은 선물이에요. 구원은 공짜예요. 구원은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사실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전혀 좌우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네 번째로는요, 구원받았다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말씀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은혜에 대한 각성이 일어납니다. 은혜에 대한 이 자각이 일어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0: 은혜에 대한 반응이 반드시 이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성화라고 해요. 우리는 칭의,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로 이어질 때, 아, 이것이 구원의 증거구나 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우리는 그 성화되는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마침내 최종적인 우리 구원의 날 예수님의 형상을 우리도 동일하게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분명한 네 가지 확신이 있더라면 구원의 투구를 잘 쓰고 계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감정이나 여러분 행위에 의존하지 마시고 성경의 진리의 기초에서 여러분의 구원의 투구를 쓰십시오. 여러분, 내가 좀 부족해서요, 내가 좀 착하지 못해서요, 내가 좀 죄를 지어서요, 이런 생각도 참 좋지만 구원에 있어서는 양보하시면 안 됩니다. 구원은 여러분 때문에 얻은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이 구원을 얻었음을 확신하신다면 이 구원은 아무도 흔들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원은 여러분의 공로가 아니라 전적인 은혜에 의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원은 감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행하신 사실에 기초합니다. 여러분의 구원은 세상의 흐름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여러분이 더욱 견고하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진리에 위해 여러분의 기초에서 구원의 투구를 쓴다라면 여러분은 분명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것입니다. 오늘부터 확신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모두는 구원받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감정도 나의 행위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확신 위에 오늘도 경고에서는 우리 모두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구원 이 위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사실 바쁘고 사는 게 힘들다 보면은 우리가 세상에 어떤 영적 전쟁에 노출된 줄도 모르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세상적인 경쟁에서만 이기면 되는 줄 알지만 그 속에서 벌어지는 진짜 전쟁은 영적 전쟁인 거죠.
2: 사실 옛날 지금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영적 무장을 경고한 것 같은데 신기한 건 감옥에서 어떻게 전신갑주를 빗대서 경고의 편지를 쓸 수 있었는지 그 배경이 좀 궁금하고요. 또 여섯 가지 무기로 구원, 의, 진리, 말씀, 믿음, 평안을 꼽은 건 어떤 이유일까요? 목사님들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3: 형님부터.
4: 감옥이었기 때문에 훨씬 이게 더 잘 됐을 거예요. 로마에 있었거든요. 감옥을 지키는 군인들도 봤을 거고 그리고 뭐 이스라엘이 로마의 사실은 지배하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유대사회에서도 로마 군인들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로마 군인들을 보면서 로마의 군인들이 갖고 있는 무장들을 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바울사도 같이 이렇게 철학적인 사람에게 있어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영적으로 연결시키고 신앙으로 연결시키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럽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바울사도도 이 사탄의 시험 앞에서 이겨내는 훈련을 많이 했을 테니까 아, 투구 같은 것, 칼 같은 게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을 것이고 실제로 말씀이라는 칼로 승리의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열거했을 것이라고 보여지고 감옥에 있으면서 에베소서나 빌립보서나 다 기쁨, 감사가 가득하거든요. 그러니까 경험한 거예요. 구원의 확신. 그래서 이게 투구로 가고 그리고 말씀으로 사탄의 시험들을 이겨내는 경험이 이렇게 정리가 잘 되지 않았을까. 아마 지극히

0: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1: 그 학자들은 이렇게 추정을 해요. 그 전신갑주 이미지는 이미 성경에 있어요. 이사야서에. 이사야서 59장 17절에 보니까 공의의 갑옷, 구원의 투구 그런 용어가 나와요. 그리고 이사야 11장 5절에 보니까 공의의 허리띠, 그리고 이사야 52장 7절을 보면은 평화의 발, 여기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구약에 능통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통해 전신갑주 이미지를 알고 있었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감옥에 있으면서 그 로마 병정들, 군인들의 그런 무장 상태를 알고 있었을 거다. 바울뿐만 아니라 에베소라는 지역이요. 에베소는 그 당시 오늘의 터키죠. 그 소아시아 지역에서 로마가 지배하는 전체 도시 중에 수도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서에는 로마 군인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도 이런 이미지를 쓰면은 이미 봤기 때문에 아,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바울의 그 감옥 체험, 그 다음에 에베소 사람들의 늘 일상으로 보는 로마 군인들, 거기에 구약 성경의 내용들이 이 안에 들어온 거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여섯 개 그거냐, 또 그런 질문도 들어가 있었잖아요. 여기 나와 있는 여섯 가지는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전쟁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영적 무기를 망라한 건 아니에요. 이런 비슷한 표현이 또 다른 본문에 나오는데 이게 정확히 일치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아마 필수적인 것들만 언급한 것이 아닐까. 그게 하나의 추정이 될 수 있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강해지는 방법이 뭘까? 오늘날로 이야기한다면 몸의 근력을 키우고, 인맥의 폭을 넓히고, 권력의 지위를 높이고, 그리고 아군의 수를 늘리고, 전략의 날을 예리하게 다듬는 것, 이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강력해질 수 있다. 이게 가장 포인트인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래서 가장 본질적인 무기로 이 여섯 가지를 언급한 것 같습니다.
2: 복장을 제대로 갖춘다는 거는 뭔가 이렇게 준비를 제대로 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탄마귀에게 공격을 받으면 아이고두야 이렇게 머리부터 아파올 것 같은데, 이 시간에 전신갑주 여섯 가지 중에서 구원의 투구를 제대로 좀 갖춰서 썼으면 좋겠습니다.
3: 코로나 시대를 이기는 전신갑주 첫 번째,
4: 구원의 투구를 썼을 때 달라지는 영적 전투의 능력치를 알기 위해 드리는 질문 타임! 이 구원을 인체에서 가장 중요한 머리와 연관을 지었다는 게 무척 이 의미심장하게 다가오는데요. 그래서 김광석 목사님, 사탄이 구원에 대한 우리의 생각, 즉 구원관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공격하기에 강철로 된 튼튼한 이 투구까지 쓰라고 하는 걸까요?
0: 그 제가 아까 메시지에서도 그런 말씀 남았지만 생각과 연결이 된다고 생각되고요. 머리 생각하는데 우리의 머리에 사실 가장 그 빠르게 움직이는 게 계산이에요. 계산. 네. 그래서 이 계산을 해가면서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들이 있고, 또 그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실 때도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먹여? 이런 계산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 어린아이의 그 작은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먹일 수 있다는 상상도 못하고, 빌립바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얼마쯤 들어간다라는 계산도 해내잖아요. 근데 이런 계산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이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 신비한 것들도 인간적 머리 갖고는 사실 이걸 거부하거나 확신하기가 어렵죠. 사탄은 그렇게 들어오는 거고, 성령은 우리에게 그걸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역할. 그래서 구원의 투구란 사실 어떻게 보면 성령이 우리의 생각을 보호하시는 굉장히 좋은 무기, 무장인데 그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것이다. 생각을 잘하게 만드는 이것이 뭐 우리에게는 가장 필요하지 않을까.
2: 진짜 보호막이네요.
0: 네. 네.
3: 구원의 투구. 제가 설교를 들으면서 가장 궁금했던 게, 이상가 목사님, 이 사실 저희는 이제 관계에 매이고 물질에 매이고 또 환란과 질병에 매여서

0: 감정의 기복에 따라서 구원이 오르락내리락 롤러코스터를 탑니다. 또 감정에 따라서 이 고무줄처럼 구원의 확신이 막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고 계속 변해요. 구원의 투구가 없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또 상황과 조건과 환경에 따라 가지고 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사람들, 이 또한 구원의 투구로 쓰지 않은 거죠. 사실 구원 자체는 예수님의 행하신 일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 상황, 조건, 우리의 행위 전혀 영향을 받지 않거든요. 또 구원의 투구를 벗었을 때 일어나는 일은 이단에 미혹당하죠. 그래서 사단의 놀이개감으로 전락해가지고 특히 우리 시대에 이단이 너무나 왕성하게 활동하는데 잘 분별해야죠. 그래서 우리는 정확하게 구원의 투구를 쓰고 분별해야 합니다. 근데 구원의 투구를 쓰면 좋은 점이 뭐가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구원의 투구를 확실하게 썼다면 삶의 의미와 가치 방향이 달라질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내가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감격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받은 감격에 이어지는 반응이 이어지거든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구원받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 그 이후의 삶으로 연결되어지겠죠. 근데 우리 한국교회는 사실 이 부분이 조금 취약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정말 이 부분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나는 구원받았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고 싶은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 모두가 좀 기록해 갔으면 좋겠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투구를 쓰고 안 쓰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예.
1: 제 투구는 고무줄 투구였던 것 같습니다. 어쨌건 이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다 속한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영적 전쟁에서 질 수가 있는 건지 궁금하고요. 그래서 차준희 목사님은 또 성경 연구를 많이 하셨으니까 이 사탄 마귀에 대해서도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악한 영들과의 전쟁의 결과는 무엇인지 그 결과를 지금 바로 60초 후에 아닌 지금 얘기해 주세요.
2: 깜짝 놀랐네요.
1: 항상 많이 하죠. 네.
2: 이 질문 때문에 제가 그 사탄 로지 사탄학이라는 그런 책도 있거든요. 다시 한번 좀 봤어요.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구약 사탄과 신약 사탄은 좀 달라요. 깜짝 놀랐죠. 구약의 사탄은 아직 마귀는 아니에요. 구약 사탄은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어요. 여러분 먼저 떠오르는 게 욥기에 나오는 사탄. 하나님께 허락받고 사탄 짓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구약의 사탄이라는 말은 원래 대적자라는 말이고 사탄이 하는 일은 참소, 고소, 고차질, 잘못을 들춰내는 것, 일종의 하늘 법정의 검사 역할을 하는 거죠. 검사가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역할이 필요하니까. 근데 구약 사탄은 아직은 착해요. 고까지만 해요. 근데 신약에 넘어가서 사탄이 이제는 마귀가 되는 거죠. 마태복음 4장에 감히 예수님을 시험해요. 광야에서. 그렇죠. 그 사탄은 구약 사탄하고 좀 달라요. 이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통제를 벗어났어요. 그래서 사탄학 전문가들은 신구약 넘어가는 중간기에 뭔가 사탄이 강력해졌다. 그래서 구약 사탄과는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구약학 교수잖아요. 구약 교수가 신약 교수보다 대체적으로 착해요. 그건 모르셨죠. 그런데 유훈성 전도사님 왜 그래요? 네.
1: 아니, 항상 논리적이신 분이 논리적이지 않게
2: 그런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이 사탄을 결정적으로 등뼈를 꺾어요. 결정적으로 승리하시는데 그게 골로새서 2장 15절에 나와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지금 사탄, 마귀 이런 권세들은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로 등뼈가 꺾였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이때 이미 심판 받았어요.

0: 심판을 받았지만 아직도 그 심판이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언제까지 가냐면 최종적인 승리의 날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이때 완전히 승부는 끝납니다. 그리스도의 재림 때 최종 심판을 받게 돼요. 그게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나옵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때 끝장납니다. 그러면 정리해볼까요? 구약 사탄은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었고 신약 사탄은 하늘을 찔렀어요.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 부활로 등뼈가 꺾였어요.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시면 끝장나요. 그러면 지금은 등뼈 꺾인 상태에서 인간을 괴롭히고 있는 거죠. 바로 요 기간. 요 기간인데 이미 꺾였고 이미 승부는 났어요.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오스카 쿨만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 이런 설명이 있어요. 이걸 보고 제2차 세계대전 때 1944년 6월 6일 날 연합군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성공해요. 이때 이게 D-Day입니다. D-Day. 세계 2차 대전이 승리가 결정된 날이 그날이에요. 노르망디 상륙작전 성공. D-Day. Decision Day죠. 그런데 독일이 완전히 패망하기까지는 한 1년 세월이 지났어요. 마지막까지 잠불 끄듯이 계속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945년 5월 8일 날 완전히 패전했습니다. 그거를 V-Day라 그래요. Victory Day. 그래서 Decision Day와 D-Day와 V-Day. D-Day는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로 이미 사탄은 끝났음. 지금은 잠불 끄게 하고 있음. 그게 V-Day, Victory Day.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요 기간을 살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미 끝난 전쟁이에요. 이긴 전쟁이에요. 그러게 예수 안에만 서면, 무장만 하면 아무로 두려울 게 없습니다. 사탄 마귀는 두려워하면 오히려 우리가 더 약해지고 강해져요. 예수 안에서 대적하라.
1: 그러니까 남은 전쟁을 해야 되는 우리는 아직도 그 남아있는 전쟁이 있기 때문에 잘 무장하고 전신갑주로 분명하게 무장을 해야 된다는 그 말씀이신데요. 하, 가슴을 좀 쓸어내리는 안도감을 느끼면서도 구원의 투구를 꼭 써야 되겠구나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네.
2: 그렇다면 이 코로나 시대에 또 혹은 내 인생에 코로나가 왔을 때 영적으로 패배하지 않고 승리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구원의 투구 쓰는 법, 네, 목사님들의 적용법도 좋고요. 구체적으로 한번 나눠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3: 형님부터.
4: 네. 아까 구원의 확신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확신이 자꾸 변하잖아요. 그래서 확인 작업을 해야 된다. 사실 우리 아버지 맞아? 뭐 이럴 때 어느 날 갑자기 제일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길은 유전자 검사면 되잖아요. 그렇게 그 팩트 체크를 하듯 사실 확인인데 이게 우리는 확인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잖아요. 그 말씀 많이 읽으면서 확인이 계속되는 거죠. 오늘 흔들렸는데 또 확인하고 그래서 이 확인된 게 머릿속에 들어가고 확인된 그 말씀을 끊임없이 생각해가면 이게 어느새 우리에게는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투구가 된다. 그리고 좋은 생각 많이 하기. 요즘 젊은이들은 이제 주식 투자하는 젊은이들이 많아졌어요. 근데 저는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주식 투자하는 친구들을 보니까 끊임없이 주식 시황을 보더군요. 그러니까 뭐가 관심사인가에 따라서 거기를 너무 많이 보는 거예요. 소위 영끌이라는 용어까지 생겨날 정도로 영혼까지 끌어들여서 야 이거 뭐 정말 그 파우스트도 아니고 이게 굉장히 안타깝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어떤 것에 막 집중하면 그거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그래서 좋은 생각 많이 하고 살아가면 돈을 모아도 좋은 생각하던 사람은 돈을 좋은 곳에 쓸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사람을 봐도 좋은 생각 많이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의 좋은 것들을 보고 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를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구원의 투구가 잘 장착이 되려면 끊임없이 생각 훈련. 저는 뭐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뭐가 딱 떠오르는가 굉장히 중요하고 자다가 딱 깼을 때 무슨 생각이 나는가 이게 우리의 생각 훈련을 통해서 가능하다. 신앙 훈련 역시 생각 훈련. 근데 이걸 뒷받침해주는 말씀이라고 하는 팩트가 우리에게 이 좋은 생각을 만들고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을 그 암송도 하고 묵상도 하면 생각은 굉장히

0: 굉장히 좋아지고, 이거는 아주 든든한 헬멧을 쓰고 달리는, 그래서 때로는 어떤 충격이 와도 이 머리가 보호돼서 극한 상황 속에 들어가지 않게 하는 그런 좋은 준비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1: 제가 지금 말씀하신 방법대로 조금 적용한 케이스인데요. 저는 저희 가족 안에서는 제가 제일 먼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구원의 확신이 고무줄이 되기도 하고 이 롤러코스터처럼 오르락 내리락 했었는데요. 신학대학을 다닐 때 교수님께서 나이만큼 성경을 읽으라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성경을 처음에는 읽다가 보니까 정말 은혜 받고 확신이 되는 그 성경 구절을 만나면 줄을 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계속 읽어가다가 보니까 어느 날은 줄 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록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만의 약속의 말씀, 확신의 말씀, 성경 구절만 쓴 노트를 계속 만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시때때로 이 확신이 흔들릴 때마다 다른 작업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고 성경에다가 세견필로 이렇게 확신을 주는 말씀, 약속의 말씀, 또 제게 여러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 어려 교육함이 오는 성령의 강한 감동이 있었던 말씀, 이게 레마라고 볼 수 있죠. 로고스는 기록되어진 말씀이면 레마는 나에게 강하게 와닿는 말씀, 그 부분에 밑줄을 치고 계속해서 노트에다가 기록을 해가지고 수시로 그 말씀을 깊이 읽고 묵상했더니 그것이 제 인격과 제 삶에 깊이 뿌리를 내리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뿌리가 깊은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말씀에 계속 깊이 뿌리를 내리고 그것을 단지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록해서 마음에 새기고 그 마음에 새긴 말씀이 인격으로, 삶으로, 가치로, 방향성으로 계속 연결되어질 때 정말 점점 깊이 뿌리 내리고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방법으로 훈련을 했었습니다. 네.
2: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의 확신인 것 같아요.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8절하고 오늘 에베소서 6장 17절에 동일하게 구원의 촉구를 이야기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전서 5장 8절은 구원의 소망의 투구예요. 미래적 구원이에요. 그런데 에베소서 6장은 현재적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의 시제가 달라요, 지금.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가지고는 현재적 구원의 상태를 확신하라, 얘기죠. 미래적 구원인 것은 당연하고, 현재는 네가 지금 구원받은 상태다. 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적 전쟁인데 승리는 당연한 거야. 예수 앞에만 서 있으면. 매일매일 점검해. 전신갑주 챙겨 입고 있니? 그 다음에 너 지금 주 안에 서 있느냐? 얘기죠. 그래서 저는 주 안에 서 있는 것, 이것을 위해서 매일매일 하루에도 한 여러 번 암송하는 게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아까 목사님 얘기해 주셨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요거를 자주 암송해요. 특히 무슨 뭐 회의 들어가는데 전쟁하는 회의다. 그럴 때 말이 막 나갈 수 있잖아요. 그때 앉자마자 이걸 암송합니다. 넌 죽었어. 죽었어. 죽은 사람은 뭐 이렇게 말이 많어.
0: 그런 회의도 있어요? 네.
2: 영적 전쟁 회의라고. 상대가 다 목사일 경우엔 더 영적 전쟁이 세요. 그럴 때는 누가 이기냐? 죽는 사람이 이겨요. 자기를 완전히 죽이고 난 없다 라고 했을 때 그때 뭔가 일이 되지. 서로 안 죽으려고 하면은 전쟁이 나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언젠간 여기서 한번 소개했던 것 같은데 요즘에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목사님 눈 뜨고 생각하는 게 그게 그 사람의 인격의 삶이라고 했잖아요. 생각하기 전에 기도하는 게 있어요. 생각하기 전에 기도. 존 스타트 목사님이 매일매일 아침마다 했다는 기도예요. 저도 지금 이걸 깨닫고 지금 4개월째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제가 주님의 인재 안에서 살고 주님을 더욱더 기쁘시

0: 하기를 기도합니다. 주 예수님, 오늘 제가 저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 오늘 성령님이 저를 충분하게 채워주시고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제 삶 속에서 익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매일매일의 기도인데 제가 세 번째 성령의 열매가 내 안에서 익어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라고 하고 그리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나를 어떻게 변화시킬지는 모르겠는데 죽을 때까지 하고 싶어요.
1: 목사님들께서 어떻게 적용하시는지를 배우고 나니까 우리도 어떻게 좀 해야 되겠다는 구체적인 감이 좀 잡히는 것 같고요. 매사 이렇게 확실한 구원관으로 무장을 한다면 사탄 마귀가 참 싫어하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신갑주를 제대로 입는 시간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받은 은혜 한마디씩 정리할 텐데 이게 참 어려울 것 같아요. 그 코로나 시대에 전신갑주 첫 번째 구원의 투구는 나에게 우리에게 한마디로 네모다. 어떻게?
0: 저부터요? 네. 빨리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정체성 확신이다. 구원받은 자로서의 어떤 확신. 네.
2: 생각의 방어벽. 네, 코로나 시대에 얼마나 불안하고 그래요. 근데 좋은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투구. 네.
3: 파도치는 바다에 우뚝 솟아있는 바위숲입니다. 계속해서 파도가 치지만 계속해서 우뚝 솟아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바위숲이 떠오릅니다.
1: 우리 올포가족분들은 어떤 은혜 받으셨을지. 네.
4: 저는 한마디로 안전벨트다. 내고 있으면 안 죽을 것 같아요.
5: 저는 한마디로 로고이다. 어떤 내가 어느 팀에 소속인지 어느 나라의 군대인지 그 로고가 다 있잖아요. 국기도 있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 나라의 군사고 이미 이긴 군인이다 라는 뜻으로 로고라고 정리해봤습니다. 네.
4: 투구의 두께는 내가 하기 나름이다.
1: 고무줄은 아니죠.
4: 지금은 아예 안 쓰고 있는 거야.
1: 네, 포기하시기를. 네.
6: 구원의 투구는 프리 구원의 투구이다. 제가 공짜 좋아하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구원의 투구는 정말 공짜였네요. 이미 제가 이렇게 공짜로 많이 받았는데 그거를 잘 알고 잘 쓰고 다니겠습니다.
1: 네. 자, 오늘 끝인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구원의 투구로 잘 무장한 사람들답게 외치면서 마치도록 하죠. 네,
7: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며
1: 하나 되는 시간
7: 올보.

0: CBS 스페셜 오늘은 말씀으로 하나 되는 시간 올포원을 보내드렸습니다.
1: CBS가 4월 6일부터 서울 목동 CBS 본사 사옥 20층에서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을 개최합니다. 한 글자 한 글자 붓글씨로 옮겨 적은 대형 성경필사 작품과 사고로 양팔을 잃었지만 의수로 써내려간 성경필사본 등 전국 각지에서 모인 수백여 점의 다양한 작품과 감동 스토리를 만날 수 있습니다. 문의 전화는 02-2650-7803, 02-2650-7803번입니다.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마이너스의 사슬을 끊으려면 용기가 필요하고 플러스의 사슬을 이으려면 사랑이 필요하다. 자신의 인연을 아끼는 사람들은 대개 용기와 사랑을 가지고 있다. 방송인 사유리의 에세이집 눈물을 닦고 중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1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1: 내 삶의 배경막 CBS 조이포유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그저 잔소리처럼 느껴지던 말이었는데 세월이 흐르고 나서야 진심을 알게 되는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밥은 먹었어? 이 말은 오늘 하루 힘들진 않았니? 라는 말이었고요. 그러다 다쳐? 라는 말엔 제발 아프지 말아다오 라는 마음이 담겨 있었죠. 일찍 좀 자라 라는 말 역시 결국은 내일도 건강

건강하게 살아가길 바라는 마음이었을 겁니다. 사랑이라고 해서 늘 매끄러운 말로만 표현되진 않는 것 같아요. 툭 던지는 말, 무심한 표정 뒤에 머물러 있기도 하니까요. 자, 오늘만큼은 조금 서툰 말 속에 담긴 마음까지 들여다보는 그런 하루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을 향한 노래 최정원이에요.

밥은 먹었니? 아, 먹었어. 일찍 좀 자라. 아,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말 안에 담긴 사랑의 표현을 잘 읽지 못하고, 아니, 읽지 않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누구든 말 속에 담긴 의미까지 살펴보는 그런 하루였으면 좋겠어요. 내가 천사의 말 한다 해도 텐트메이커스 앨범에서 들었고요. 당신을 향한 노래 8시까지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Amazing Grace 앨범에서 들려드릴 텐데요. 이 곡은 피어나는 푸르름 태연님이 신청하신 곡입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 앨범에서 하나님의 은혜, 김도현이 부른 오직 주만이 두 곡이었고요. 장지영님이 일상의 모든 것을 감사하며 신청하신 곡입니다. 예배합니다. 수리엘과 구연아가 함께 부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라는 곡을 김진태, 조찬미가 함께 불렀고요. 그 전에 수리엘 구연아의 목소리로 예배합니다 들으셨어요. 남설악 금강초록님께서 베드로의 고백 신청하셨는데요. 오늘 이 곡은 아가파워 워십 앨범에서 들려드립니다.

베드로의 고백이었고요. 아가파우 워십 앨범에서 들었습니다. 허유미님이 신청하신 내가 꿈꾸는 그곳, 이곡 오랜만에 듣네요. 배송희 목사입니다.

내가 꿈꾸는 그곳 이어서 사랑은 언제나 송정미, 줄라이가 함께하는 곡 멋쟁이님의 신청곡으로 들었습니다. CBS for you 최종원의 당신을 향한 노래 함께하고 계세요. 백설아와 이윤화가 이어서 부르는 곡 겸손입니다.

임예라는 곡을 위럽 앨범에서 들었고요. 그 전에 소향이 부른 찬송가 180장 하나님의 나팔소리였습니다. 찬송가 524장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토브워십 앨범에서 들려드립니다. 잠시 후 7시 당신을 향한 노래 2부에서 봬요.

CBS가 어린이들을 위해 성경 애니메이션을 제작했습니다. CBS 이강민 아나운서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들려주는 성경 동화. 천지 창조부터 승천하신 예수님 이야기까지 예쁜 그림과 재미있는 목소리로 어린이에게 성경의 재미와 교훈을 전달해줍니다. 육아용으로도 주일학교 교육용으로도 딱 좋겠죠? 오늘 밤 아이에게 들려주세요. 지금 바로 유튜브 알럽 바이블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내가 자라면서 얻은 교훈 중 한 가지는 항상 자신에게 진실하라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이 하는 말에 자신의 목표를 흐트러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이고 사실이 아닌 공격을 당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는 내가 누군지 알거든요. 미셸 오바마의 비판에 담담하게, 시선에서 자유롭게 중 한

0: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1: 내 삶의 배경막 CBS 조이포유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당신을 향한 노래 2부로 오셨어요. 첫 곡은 오은이 부른 참 다행입니다. 후야마미님의 신청곡 들려드렸습니다. 제키레이님이 마커스 워십 앨범에 있는 주님의 사랑 신청하셨네요. 이어지는 곡입니다.

주님의 사랑 이어서 주의 나라 펼쳐지네 예라모십 앨범에서 들었고요. 원성남님께서 시편 133편 신청하셨는데 소리엘 133편이 많이 알려진 곡이죠. 아까 일부에 소리엘의 목소리가 들려서 나가서 같은 말씀을 토대로 한 시편 133편을 세미한 소리 앨범에서 들려드릴까 합니다. 이 시편 133편은 함께함의 은혜에 관한 말씀을 담고 있죠. 형제 연합을 선하고 아름답다 선언하고 있습니다.

시편 133편에 이어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진아의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그 프로그램과 프로그램 사이에 스팟이라는 좋은 말씀들이 나가곤 하는데요. 한동안 제가 녹음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그걸 녹음하면서 많은 감동을 받았고 제가 하면서도요. 그리고 좋아서 적어놓기도 하고 또 프린트된 거를 계속 간직하고 있고 그렇거든요. 아타카님께 이 구절 참 인상적이고 공감이 되는 그런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적어주셨는데 당신이 누릴 수 있는 생활 수준보다 일부러 조금 더 낮은 수준의 생활 양식을 유지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자신의 의지로 검소한 삶을 택해 살아간다면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뒤처지면 안 된다는 심리적 압박이나 사람들의 입방아가 주는 사회적 압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극심한 경쟁의 쳇바퀴로부터 빠져나와 나 자신을 유지할 수 있는 상태일지 모릅니다. 소박하게 살아봅시다. 네, 이런 스팟이었습니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내가 선택하는 소박한 삶, 그것이 진정한 자유를 준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많이 공감되는 얘기라 아타카님 스스로와 함께 남편분 또 당향로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다고 하셨어요. 고맙습니다. 3757번님과 함께 들을게요. 은희의

신청곡이었습니다. 뽀꼬레미님, 아드님 고3 입시 상담하고 오셨네요. 형중이의 노력, 애씀, 응원하고요. 꼭 귀한 열매로 맺혀지리라 믿습니다. 우리 수험생들, 취업준비생들, 모든 다음 세대들 무더위 시작되면서 지칠 텐데 그들을 위해 또 형중이를 위해 두 손 모아 기도합니다 하시면서 너의 꿈을 펼쳐봐 신청하셨거든요. 네, 특히 우리 수험생들 위해서 형중이를 위해서 응원하는 마음으로 들려드립니다. 너의 꿈을 펼쳐봐 안성진입니다.

더워지면서 우리 수험생들 더 힘들 겁니다. 예, 그 수험생들 응원하는 마음으로 들려드렸고요. 지금 당장 내 노력에 비해서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노력은, 그 애씀은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드러나리라 믿습니다. 지금은 차곡차곡 쌓아가는 시간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이겨냈으면 좋겠어요. 네, 이

정원 이모가 공부해 보니까 공부한 거 어디 안 가더라고요. 꼭 드러나더라고요. 그걸 믿고 끝까지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응원하는 곡 한 곡 더 준비했어요.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김명식이 부릅니다.

부흥의 주제가 예, 할수 있다 하시니는 김명식이 불렀고요. 오늘 끝곡 피아워십 앨범에서 나의 삶을 그분께 들려드립니다. 나의 삶을 그분께. 네, 이 고백이 오늘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바라면서 저는 내일 6시에 다시 올게요. 당신을 향한 노래 최정원이었어요. 고맙습니다.

0: 따라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하며 우리 주님께 모두 감사의 박수를 나아갑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또 어떤 순간 또 없겠어도 믿음으로 그저 따라가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4: May I help you?
1: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희영입니다. CBS는 개인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주인인 그런 방송입니다. 한국교회가 힘들 때 CBS가 한국교회를 지켜줬고요. 또 CBS가 힘들 때 한국교회가 저희를 지켜주셨습니다.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은 CBS의 사명입니다. CBS가 한국교회의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지켜내는 일 꼭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 이 일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6: 방송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으로 전화주세요.

0: 때론 울고 때론 웃잖아. 온종일 울거나 웃을 수는 없잖아. 지금 그대 웃고 있는가? 그럼 크게 웃어라. 지금 그대 울고 있는가? 그럼 크게 울어라. 삶은 매 순간 열정을 다해 울고 웃는 것이다. 허허당에 머물지 마라 그 아픈 상처에 중에 한 대목이었습니다.
1: 내 삶의 배경막 CBS 조이포유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친히 성령을 보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우리보다 앞서 가시며 예비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두려움에 떨지 않도록 평안하게 하셨습니다. 친히 우리를 찾아오신 성령을 이제는 만나게 하소서. 하늘의 평강을 맛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함께할 첫 찬양, 성령이여 오소서, 인천시립합창단의 찬양입니다. 이어서 하나님 사랑은 299장을 글리클럽 피메일 트리오의 찬양으로 보내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합니다. 생명의 양식. 로마서 8장 26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지 알 수 없을 때에도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십니다.

내가 널 위해 기도하네. 이화 챔버 콰이어의 찬양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백나목의 음성으로 듣고요.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람파스 콰이어의 찬양으로 이어집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함께합니다. 중보 기도하실 분은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기도문 남겨주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셔도 좋겠습니다.

무한하신 주 성령 CBS 합창단의 찬양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저 하늘 거룩하신 주여 트리니티 싱어즈의 곡으로 준비했고요.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강성식의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찬양 두 곡 함께합니다. 유리정은님께서 신청하신 아침의 주의 인자하심을 좋은 씨앗의 찬양으로 먼저 보내드리고요. 이어서 성령의 바람이 불어온다 바이그레이스의 찬양입니다. 이윤화의 피처링으로 함께합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1: 은혜로운 찬양으로 함께하는 이 시간 내가 매일 기쁘게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 받고 있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 CBS 홈페이지 라디오 클릭하시고 음악 FM에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게시판에 신청곡과 함께 사연 남겨주십시오. 방송 듣는 중에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의 게시판 이용하셔도 되고요. 휴대폰 문자메시지 보내실 분들은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샵 9390, 우물정 9390번으로 문자 보내주십시오.

0: 오성자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들의 찬양 보내드렸습니다.
1: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2: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3: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4: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3: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경리.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영산 싱어즈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1부의 끝곡으로 보내드리고요. 잠시 후 내가 매일 기쁘게 2부 다시 뵙겠습니다.

0: 셰프 에드워드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의 문을 엽니다. 2부의 첫 곡은 이계영의 찬양으로 준비했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이어서 민호기의 음성으로 내 주여 뜻대로 보내드립니다.

한국기독교가정생활협회가 엮은 2026 가정예배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5월 25일 월요일 묵상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성경말씀은 시편 104편 24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요절 말씀은 시편 104편 30절 말씀입니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오늘은 주의 영을 보내어 라는 제목으로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란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획과 뜻에 따라서 세상을 다스리고 모든 일을 관리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사변적 개념이 아니라 실제적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다스림은 우리 삶에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어의 섭리를 의미하는 providence는 공급하다를 뜻하는 provide의 명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시편은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사는 우리 인생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은 주께서 때를 따라 주시는 것을 바라며 삽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에 반응을 보입니다. 주께서 먹을 것을 주시면 받고 그의 펴신 손에 있는 좋은 것으로 만족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얼굴을 숨기시면 두려워 떨고 호흡을 거두시면 죽어서 먼지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하나님의 섭리로 움직입니다. 이 섭리 안에 담긴 가장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활동의 주체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바로 주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을 세상에 보내어 창조와 재창조의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따른다는 것은 주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 능력에 힘입어 사는 것입니다. 주의 영, 곧 성령을 보내어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살도록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크로스웨이 선교단과 정영순, 임현모의 찬양 보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유선식의 찬양입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김자경 오페라 우먼스 콰이어의 찬양으로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함께합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1: 내가 매일 기쁘게 이번에는 두 곡의 찬양을 준비했는데요. 먼저 최인혁의 성령의 바람 들으시고요. 힐링 남녀의 복음으로 살리라 이어서 함께 하죠.

균형이란 가만히 서 있는 형상이 아니라 기울어질 때마다 다시 중심을 찾으려는 의지인 것 같다. 이제는 이런 마음으로 살아보려 한다. 오늘은 조금 더 나아가고 내일은 조금 더 물러나도 괜찮은 삶. 잘 되는 날에는 기꺼이 기뻐하고 불안한 날에는 그런 날도 있다고 인정하는 삶. 창과 방패를 동시에 쥔 채로 그것들이 녹슬지 않게 자주 마른 걸레로 닦아내는 삶.

속에 느슨한 균형 중에서 한 부분을 전해드렸습니다. 흔들리는 물결 위에 있어도 이제는 두렵지 않습니다. 성령과 함께 천천히 나아갑니다.

0: 은혜로운 찬송과 성가를 전해드리는 내가 매일 기쁘게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도 받습니다.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신청곡과 사연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390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인터넷 라디오 조이포유에서 다시 방송되는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샵 7997번으로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1: 네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유해피봄님께서 크룩스의 찬양으로 신청곡 적어주셨었죠. 온통장님께서도 이 곡 듣고 싶다고 청해 주셨어요. 함께 할게요.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1: 경리.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2: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3: 신축도
4: 리모델링도
5: 경동하우징.
6: 경동하우징 42년 노하우가 담긴 빌딩 투자 솔루션
7: 빌딩앤 리치.
6: 매입, 밸류업, 임차, 매각까지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7: 빌딩앤 리치.
3: 신축도
4: 리모델링도
5: 경동하우징.
8: 소리 질러!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 세포 보관. 내 몸 안에 NK 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 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여기가 뉴욕입니까?
3: 이곳이 파리입니까?
2: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3: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0: 싱크볼 교체는
1: 아티잔.
0: 프리미엄 사각 싱크볼 아티잔 CJ 온스타일과 함께합니다.
2: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 상부, 위 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3: 나르지오 새 모델 김용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뭘까요? 2025 올해 브랜드 대상 기능성 신발 1위 미국 메디케어가 선택한 독보적 기술력.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아시겠죠?
4: 역시 맞다 나르지오 맞다.
5: 소비자 브랜드 위원회 주최 한국소비자 포럼 한국경제신문 주관.
6: 6월 나들이는 고향 가구방람회로 신혼가구 둘러보고 입주가

0: 비교하고 다양한 가구와 LG가전 제품을 직접 만나는 즐거움. 행사 기간 내 구매 고객 대상 최대 70%의 파격적인 할인 혜택과 경품 추첨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 7, 8월 고향 가구박람회.
1: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성령 강림 주일을 보내고 난 월요일. 오늘 끝곡으로 예라모십의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혼자라고 느껴질 때 우리 곁에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계시다는 사실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석가탄신일 대체 휴일로 오늘 쉬는 분들 많이 계시죠? 세상 편한 자세로 우리 마음속에 주님 주신 평안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이명희였습니다.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중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0: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1: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선교 후원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선교사입니다.
3: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평안하시죠? CGM 캠프 박성욱입니다. 5월은 참 바쁜 달입니다. 어린이날과 어버이날, 스승의 날까지 이어지다 보면 마음은 따뜻하지만 몸은 어느새 분주해지고 조금 피곤하게 느껴지기도 하죠. 그렇게 정신없이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니 결국 가장 많이 떠오르는 건 함께 해준 사람들의 얼굴입니다.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거창한 선물보다 더 큰 은혜는 곁에서 오래 함께 해준 사람들의 존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가족의 안부와 잔소리, 늘 같은 자리에서 건네는 인사에도 사랑이 스며들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이번 5월 어떤 사람에게 가장 고마운 마음이 드셨나요? 오늘은 그 마음을 조용히 떠올리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관계의 은혜를 함께 돌아보면 어떨까 합니다. 박성욱의 CCM 캠프 월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0: Sometimes we just have to let all the discussions end and all the analyzing be finished and just strip it all away and forget it all and just worship.
1: 박성호의 CCM 캠프 2016년 5월 25일 월요일 대체 휴일로 보낸 아주 아주 좋은 월요일이었죠. 여러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오늘 날씨도 좋고 아 출근 안 한다 학교 안 간다 이렇게 시작한 아침

시작한 분들 많을 텐데 이제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내일부터 또 하루를 한 주일을 좀 본격적으로 시작해야지 하는 마음 있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그래도 주일 저녁보단 좀덜 부담스럽고 좀 그래도 몸이 가벼운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달력을 쭉 보니까 이제 5월 달 마지막 주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달력에 보니까 5월 5일 또 5월 1일 우리 노동자의 날, 5월 어린이날, 5월 8일 어버이날, 스승의 날, 또 교회 안에서 또 많은 행사들이 있었던 그런 날들이었어요. 요즘 뭐딱 그날에 움직여서 뭐 가족들을 만나러 가거나 부모님을 만나러 가거나 하지 않지만 그런 여유가 있는 일정들 가운데 여러 만남들 또 오가는 길 이렇게 돌아보면 아, 그때 길 많이 막혔어. 이런 말을 먼저 할수 있지만 돌아보면 그래도 가서 우리 부모님 얼굴 보고 인사 나누고 참 좋았지? 아이들과 함께 아, 거기 놀이공원 너무 막혔어. 아, 사람 너무 많았지? 그래도 같이 하하호호 웃으니까 너무 좋았지? 이런 마음의 이야기들을 많이 많이 기억하면서 이번 5월달 같이 마무리 잘하면 좋겠습니다. 박성욱의 CCM 캠프 오늘도 2시간 동안 좋은 찬양과 CCM 워십곡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계신 곳에서 라디오로, 레인보우 앱으로, CCM 캠프 유튜브로 함께 해주시면서요. 여러분의 이야기 사연 신청곡 이쪽으로 보내주세요. 실시간 문자 샵 1212, 샵 1212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와 사연 많이 많이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오늘 대체 공휴일이라고 방송도 청취도 쉬는 건 아니겠죠? 그럼 제가 좀 섭섭할 것 같은데요. 오늘도 많은 이야기 기다리면서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0: 요즘 유산균?
1: 마이크론 간유산균
0: 세종 총근당 바이오 판매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1: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2: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데이빗 펠프스의 He Lives 함께 들었습니다. 박성호의 CCM 캠프 월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시고요. 예상했던 대로 월요일이기도 하고 휴일이기도 하다 보니까 네, 많은 분들이 문자 참여가 아주 여유롭습니다. 네, 오늘 같은 날 참여하시면 저의 큰 사랑을 바로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몇 개 인사 사연들 많이 오고 있고요. 그래도 이렇게 또 자리 지켜주시는 많은 분들 감사해요. 우리가 함께 이 시간들을 꼭 챙겨주시는 분들이 있다는 사실 제가 생각만 해도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빠 부부의 믿음의 회복과 예배의 회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시면서 0308번님이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어제 주일 지내면서 예배당에 앉아있는데 같이 있으면 참 좋은 사람들 많이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특히 가족. 근데 또 가족에게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말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또 과거에 어떤 믿음의 경험을 가지신 분들이 있으면 그것도 참 어렵습니다. 네. 그러나 기도는 자유입니다. 그렇죠? 오빠 부부의 믿음과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그 사연 저희가 잘 받았고요. 같은 마음 가진 많은 캠프 애청자분들 계실 거예요. 우리 함께 이 시간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는 시간 가져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돕는 마음으로 이 노래 보내드립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소울피치예요.

하나님, 이 세상에는 나와 같은 마음을 가진 자가 아무도 없나이다. 내 아버지도 엄마도 나의 자식들, 내 아들도 딸도 내 형제들도 내 친구도 이웃도 그 누구도 나와 같은 마음을 가진 자는 아무도 없나이다. 그렇지만 내가 의지하는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이 내미는 손, 그 손을 잡고 가자고 하시는 그곳,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은혜의 물가, 그 십자가의 강가로 내가 갈 수 있다면 나는 평강의 안식에 거할 수 있겠나이다.

네 곡의 노래 이어들었어요. 방금 들으신 곡은 그대 주님 만나려 거든 한웅제였고요. 그 앞에는 내주의 은혜 강가로 김종찬 그리고 주는 날을 시키시는 자 김정선의 노래로 목소리로 함께 들었습니다. 박성호의 CCM 캠프 주일 순서 대체 공휴일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연은 어떤 걸 읽을까 하다가요. 오, 이 사연 좋네요. 4915번님, 지난 주일은 성령 강림절을 맞았습니다. 모든 날 모든 순간 성령 충만을 사모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하셨어요. 아, 주일 성령 강림절이었죠. 네, 저는 어렸을 때 진짜 어렸을 때예요. 진짜 어렸을 때 교회 생활 막 아주 아기 때 이날만 성령이 오시는 줄 알았어요. 그날 뭐 찬양도 막 성령이여 강림하사 뭐 이런 거 하고 하잖아요. 근데 조금 커서 아 이날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약속하신 것들 그리고 그 성령이 임한 것들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이지 이날만 성령님이 임하는 날이 아니란 걸 깨닫고 얼마나 부끄러웠든지요. 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예수님의 뜻과 의지와 마음과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기를 같이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인데 어떻게 사모하고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는 사실 좀 어려워요. 네, 저도 뭐 이제 신앙생활 한 지 진짜 오래 라고 표현하면 어르신들이 좀 섭섭해하시겠죠? 했는데 여전히 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열매라는 것들은 알고 있잖아요. 내가 성령 충만함이 확실하지 않다면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타난 열매들을 따라해보는 것도 방법이긴 한 것 같습니다. 네. 성령의 열매 뭐냐고요? 아, 아시면서 왜 자꾸 물어보세요. 찬양이어 듣겠습니다. 김요한 자녀 그리고 김윤진의 하루까지 이어들어요.

봄 노래 예, 두 곡 이어 들었습니다. 봄과 같은 사랑 러비미였고요. 김영미의 봄의 연가 함께 들었어요. 요양병원에 계신 엄마가 5월 20일 소천하셨습니다. 주님 지켜주시라고 글 올렸는데 주님의 은혜로 잘 마치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3579번님 네, 사연 주셨어요. 네, 먼저 위로의 마음 전하고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어머니의 곁에서 잘 위로하시고 돌봐주고 계실 거예요. 어머니를 떠내보는 마음 얼마나 섭섭하고 아쉽고 또 힘들고 그렇겠어요. 그러나 우리 어머님이 우리에게 지금 기대하시는 것은 더 건강하게 그리고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마지막 날 함께 만날 자리에서 서로 부끄럽지 않기를 기도하시고 있을 거예요. 아쉬운 마음, 미안한 마음 너무 오래 가지 마시고요. 마음속에 잘 간직하시고 그만큼 우리가 어머니 생각하면서 더 열심히 하루하루 살아가시죠. 예수님의 은혜를, 예수님의 위로를 전합니다. 1부 꾹꾹 웨이홈의 사랑의 축복해 드리면서 2부로 갑니다. 함께 가시죠.

0: KBS
1: 샬롬,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를 진행하는 최인영 목사입니다. 여러분, CBS가 얼마나 아름답게 힘겹게 걸어왔는지 아시죠? 그동안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 방송을 통해 많은 은혜를 전해왔고 또 이단 사이비들과 싸워오고 지금은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방송하다가 보니 장비도 노후되고요. 스튜디오도 하나뿐이 없어서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기도와 후원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행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CBS 손잡아 주셔도 후회 안 할 겁니다. 02-2650-7004, 02-2650-7004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거고요. 후원해 주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CBS 직원들이요, 늘 모여서 기도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함께해 주세요.

0: 뜻대로 안 된다고 너무 근심하지 말라. 마음이 유쾌하다고 해서 너무 기뻐하지도 말라. 오랫동안 무사하다고 너무 믿지 말 것이며 처음 맞는 어려움을 꺼리지 말라. 첫 변화가 지나가면 다음 변화는 오히려 쉽게 오는 법이다. 최근담의 한 대목이었습니다.
1: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2: 5분 메시지. 오늘 말씀의 칼빈대학교 황건영 총장입니다.
3: 경험이 학습되는 대학, 시대를 이끄는 글로벌 인재 양성의 요람, 칼빈대학교 황건영 총장입니다. 5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한 달 내내 연둣빛으로 우리 곁에 머물렀던 나뭇잎들이 이제 짙은 여름빛으로 바뀌려 하고 있습니다. 계절이 바뀌는 이 시점에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한 가지 질문을 깊이 나눠보고 싶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빠르게 바뀌어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과연 무엇일까? 요즘 세상 정말 어지러울 만큼 빠르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단순한 도구 수준을 훌쩍 넘어서서 글도 쓰고 그림도 그리고 병도 진단하고 심지어는 법적 판단까지 돕고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상상조차 하기 어려웠던 일들이 이제는 너무나 당연한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인지 강의실에서 만나는 학생들이 저에게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총장님, AI가 모든 것을 다 해버리는 세상에서 제가 할 일이 남아있을까요? 저는 앞으로 무엇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저도 그 절박한 물음 앞에서 함께 진지하게 고민하게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기술은 빛의 속도로 달려가고 있는데 신기하게도 사람의 마음은 아주 작고 사소한 것들 앞에서 멈추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떨리는 목소리 앞에서, 나를 믿어주는 스승의 진심 어린 눈빛 그 앞에서, 그리고 고단한 하루를 마친 뒤 건네받은 따뜻한 손길 앞에서 말입니다. 아무리 정교한 알고리즘도 그 찰나의 떨림과 전율만큼은 결코 흉내낼 수가 없습니다. 이번 5월 한 달 동안 저는 여러분과 가족 이야기를 또 부모님과 스승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는데요. 돌이켜보니 그 모든 이야기의 중심에는 언제나 딱 하나의 단어가 흐르고 있습니다. 바로 관계, 관계입니다. 인간은 관계 속에서 태어나고 관계 속에서 자라며 관계 속에서 비로소 완성되는 존재입니다. 지금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것은 기술의 발전 그 자체가 아닙니다. 기술이 눈부시게 변해가는 동안 내가 과연 누구인지 잊어버리는 것이 진짜 위기입니다. 속도가 의미를 삼켜버리고 효율이 따뜻한 관계를 밀어내는 것, 바로 그것이 진정한 문제입니다. 그 위기에 응답하는 방법은 더 정교한 기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이 사람에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더 진실하게 대화하고 더 따뜻하게 안아주고 느리더라도 곁에 오래 앉아 서로의 온기를 나누는 것, 빠름이 지상 과제인 이 시대에 진실하게 사람 곁에 머무는 것이야말로 가장 인간다운 삶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국 서로를 향해 있어야만 행복할

0: 할수 있다는 소박하지만 소중한 진실입니다.
1: 5분 메시지. 지금까지 말씀해 칼빈대학교 황건영 총장이었습니다.

CBS 내 기분은 내가 정해. 오늘은 행복으로 할래. 루이스 캐롤의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중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1시 5분 여러분의 CBS입니다.

박성호의 CCM 캠프 월요일 순서 2부 문을 열었습니다. 1시간도 12시까지 좋은 찬양과 CCM 워십곡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계신 곳에서 편안하게 라디오로, 레인보우 앱으로, CCM 캠프 유튜브로 들어주시고요. 참여는 이쪽으로 한꺼번에 해주세요. 실시간 문자 샵 1212 열려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은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CBS 레인보우 앱을 이용하시면 무료로 듣고 참여할 수 있고요. 게시판에 소근소근 대화도 나누시고 비공개 버튼 누르면 진행자에게 비밀글 남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많은 CCM 캠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2부에도 광고가 있죠. 광고 듣고 오늘 뉴스쌤은 하루 쉬고요. 네, 오늘 대체 휴일이니까 찬양 이어서 듣겠습니다. 현대

박요한의 오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민호기의 감사 위에 감사 같이 이어들었네요. 아, 지난 주일이었죠? 예. 네, 24일. 우리 그 박요한 목사님 하시는 교회가 예배당을 새로 마련해서 예배 거처를 옮겼다고 합니다. 와, 박요한 목사님. 자, 예배 그 개척교회 시작한다고 했을 때, 아우, 찬양, 저 개인적인 마음입니다. 개인적인 마음으로. 개척교회 너무 힘든데, 찬양사역도 해야 되고, 방송도 해야 되고 한데, 개척교회 할 수 있을까? 걱정도 많이 되고, 또 이렇게, 어떻게 도와드려야 될지, 이런 걱정이 있었는데, 정말 몇 년 만에, 예, 놀라운 기회로,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더 넓고, 더 좋은 장소로 옮겨서 예배당을 또 새로 준비했다고 하더라고요. 한번 가서 같이 응원해드리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시간을 좀 내봐야겠죠. 박요한 목사님 노래가 나오니까 그 생각이 나네요. 그리고 또 우리 민호기 또 목사님이죠. 우리 저의 친구 민호기 다음에 만나면 서로 편하게 말하기로 했지만 여전히 목사님이란 이유로 제가 좀 어색해하고 있는데요. 보니까 지난 주일도 민호기 목사님 전국으로 찬양사역 다니면서 열심히 사역하는 모습 제가 볼 수 있었어요. 이렇게 우리 찬양사역자들 뭐 가수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이 노래를 전하고 노래에 담긴 우리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이 모습들 정말 귀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많이 응원해 주시고 가장 빠른 응원은 CBS 조이포유 아니면 CCN 캠프의 아티스트의 노래들을 신청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는 거겠죠? 네, 부탁드립니다. 강중현의 노래로 이어갑니다. 결국엔 주님이셨네.

우리 오늘 눈물로 손재석의 노래였고요. 그 앞에는 브라이언 킴의 You are so beautiful 그리고 강중현의 결국엔 주님이셨네 같이 들었습니다. 박성호의 CCM 캠프 함께하고 있습니다. 제가 늘 이렇게 월요일쯤 되면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의 참여가 저조해요. 분명히 이렇게 보면 듣는 분들은 동일한데 이상하게 월요일날은 이렇게 문자 참여가 참 이렇게 없어요. 네.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일단은 부담감, 네. 첫 줄을 시작하는 한 줄을 시작한다는 약간의 부담감, 그리고 어제 주일날 너무 은혜를 받아서 듣기만 해도 그런 거 아닐까 혼자 추정해 보고 있습니다. 이런 사이에 CCN 캠프 가족 여러분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신 은하수 옥구슬님 감사해요. 이렇게 문자가 물론 지금 완전히 없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네, 정확히 얘기해드리면 대화방에서나 계속 이렇게 이야기 나누면서 저랑 같이 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샵 #1212로 신청곡이나 사연을 똑 떨어지게 보내는 분들이 좀 적다. 그래도 괜찮다. 제가 누굽니까? 선곡의 박PD 아니겠습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라디오를 편안하게 들으시면서. 오늘 대체 공휴일이었지만 그래도 월요일 저녁 잘 마무리 함께 하시죠. 마음이 평안해질 수 있는 음악 준비했습니다. 손영진입니다. 정결 그리고 송정미의 노래가 이어집니다.

박성욱의 CCM 캠프 이제 월요일 순서 마지막 곡 준비합니다. 오늘 끝곡은요. 박희봉의 목소리로 길을 만드시는 분 준비했습니다. 이 곡 들으면서 저도 인사드리고 물러갑니다. 지금까지 작가의 윤여민, 저는 진행의 박성욱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일 또 만나시죠.

CBS CBS 레이디스 싱어즈 합창단에서 신입 단원을 모집합니다. 레이디스 싱어즈는 CBS 주요 행사에 참여하고 정기 공연, 찬양 봉사를 하는 단체로 모집 분야는 소프라노와 알토 파트입니다. 연습 시간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30분에서 5시 30분입니다.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신청과 문의는 02-2650-7931, 02-2650-7931로 전화주세요.

내면에서 울려오는 목소리는 희미하기는 해도 의심할 여지 없이 진실하다. 따라서 끊임없이 속삭이는 그 진실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보자. 처음에는 혹시라도 그것이 어떤 극단적인 행위나 미친 짓으로 자기 자신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닌지 걱정이 되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의지를 굳히고 신념을 키워가다 보면 그 길이 바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임을 깨닫게 된다. 건강한 이가 느끼는 희미하지만 단호한 반발심이 결국에는 인류의 주장과 관습을 넘어 승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헨리 데이빗 소로의 월든 중에서 읽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축복송 김은영입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2장 4절 말씀으로 여러분의 오늘을 축복합니다.

0: 홀리원의 찬양 구주의 소의지함으로 만들어진 믿음으로 산다는 건 오늘 첫 곡 전해드렸습니다. 자, 3일간의 또 연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소중한 시간들 잘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살리리라 또 말씀 묵상과 함께 편안한 두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 여러분은 지금 김은영의 축복송을 듣고 계십니다. 김은영의 축복송은 매일 오전 10시 CBS 레인보우 조이포유를 통해 만나실 수 있는 찬양 프로그램입니다. 국내외 찬송가와 복음성가, 새로 나온 CCM 워십 등 다양한 크리스천 뮤직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라디오로도 들으실 수 있는데요. 매일 밤 자정에는 CBS 표준 FM 라디오로 방송되며 각 지역의 청취자분들은 오후 2시 5분 각 지역 CBS 표준 FM 라디오 주파수로 찾아와 주시면 다시 듣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유료 문자 샵 7997, 우물정 7997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된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요.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피부가 살아나는 시간 레스케미의 비건 화장품과 로션, 만성염증, 면역력에 좋은 하심정 횡성더덕에서 만든 발효흑 더덕진액, 원조의 품격 팡파미우 강릉 육족마늘빵, 본고장 특별양념소스에 춘천 장간의 닭갈비에서 양념간장닭갈비 세트, 커피빵과 감자빵의 명가 강릉 BNC에서 수제로 빚은 강릉초당커피빵, 대한성소공회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 출간한 새한글 성경을 보내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보내세요.

김요한의 음성으로 믿음으로 가네, 그리고 마커스 워십 믿음으로 두 곡 전해드렸습니다. 5월에 참 많은 기념일들도 있고요. 또 이렇게 주어진 또 3일간의 연휴가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끝까지 안전하게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또 기도해 보면서 오늘도 2시간 동안 보내주신 사연 신청곡 소개해 드릴게요. 유리정은님, 2달 반 동안의 파견 근무 잘 마무리하셨다고요. 내과 검사 결과도 좋게 나와서 감사한 하루입니다. 소소한 것부터 많은 것을 배우고 또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의미 있는 시간 되셨다고. 항상 이렇게 감사가 넘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의 삶이 감사가 넘치면 늘 행복이 따라오는 것 같습니다. 박형근의 찬양 행복은 감사로 시작 찬양 준비해봤고요. 또 감사와 관련된 찬양으로 빼놓을 수 없는 조수아의 감사 찬송도 함께 해보시죠.

박형근 행복은 감사로 시작. 조수아의 감사 찬송 이어봤고요. 앤머레이 곡을 4984님께서 저는 늘 은혜롭게 찬양 듣고 있는 현순혜 권사입니다 하시며 앤머레이 곡을 들려주실 수 있나요 하셔서 대표곡이죠. You Needed Me라는 곡과 스티븐 커티스 체프만의 I'll Be Here 두 곡을 전해드렸는데 이 두 곡 모두 CCM으로도 소개할 수 있지만 대중적으로도 굉장히 큰 사랑을 받아서 그 소위 말하는 차트에 오랫동안 머물며 사랑을 받았던 두 곡의 해외 CCM 전해드렸습니다. 7300님께서 우리는 서로 이름도 출처도 모르지만 소중한

소중한 존재이지요. 힘드신 분들, 아프신 모든 분들 힘내세요. 꽃말이 부탁드려요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준비했습니다. 오세연의 꽃말이 응원하는 마음으로 함께하고요. 9022님께서 사랑하셔서 오셨네 마커스 워시의 찬양 듣고 싶어요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해드릴게요.

오세연의 찬양 꽃말이 이어서 마커스 워십 사랑하셔서 오셨네 전해드렸어요. 사랑하셔서 오셨네 찬양 듣다 보니까 문득 이곡과 함께 사순절 때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참 많이 소개해드렸던 곡이 있는데 바로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라는 찬양인데요. 오늘 1부 끝곡으로 어노인팅의 찬양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전해드릴게요. 2부에서도 사연과 신청곡 계속 전해드릴게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저를 보게 됐는데요. 제가 참 많은 사람들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저 사람보단 낫죠. 하나님, 전 저런 건 하지 않으니까요. 하나님, 저 그래도 교회에서 살았잖아요. 그게 조금씩 쌓였는지 제가 어느 날 십자가를 보고 있는데 나는 예수님을 못 받지 않았어 라는 아주 이상한 당당함이 제 안에 들어와 있더라고요. 우리 계속해서 다시 노래할 때는 그래서 다시 붙이게 된 2절 가사로 고백할 텐데요. 자신을 스스로를 사랑이시고 평화의 왕이라고 소개하시는 분, 우리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인격을 붙잡고 우리 다시 한번 그 주님을 찬송하면 좋겠습니다.

0: SBS
1: 장이관의 지금 자연은
2: 여름철 농촌의 논에서 흔히 들리는 소리 끄르르륵 끄르르륵 이 참개구리의 소리는 대부분 수컷이 암컷을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암컷도 소리를 낸다는 사실이 알려졌는데요. 참개구리는 짧은 번식기에 많은 개체가 한꺼번에 모이기 때문에 수컷 간 경쟁이 매우 치열합니다. 이 과정에서 산란을 마친 암컷에게도 수컷이 계속 접근해 포접을 시도하기도 합니다. 암컷이 짧게 소리를 내면 나는 지금 번식할 수 없다는 신호가 되고 수컷은 더 이상 접근하지 않고 물러납니다. 수컷 참개구리의 소리는 사랑의 노래이지만 암컷의 소리는 거절의 신호입니다.
3: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잠언 10장 1절부터 3절 말씀이었습니다.
4: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김은영의 축복송 2부 시작했습니다. 3일간의 또 5월의 연휴 랄랄라 노래가 저절로 나오는 그런 오늘을 보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요. 데일리 브레드 최려욱 이현욱의 랄랄라 들으셨고요. 스톤즈의 언젠가는 이어봤습니다. 자, 오늘도 편안하게 두 시간 머물러 주세요. 262님께서 교회 가는 길 아카시아 꽃이 활짝 피어서 꽃향기가 코끝을 자극하니 기분이 참 좋습니다 하셨는데 곳곳에 맞아요. 이렇게 예쁜 꽃들이 지천에 피어 있어서 마음도 꽃밭이 되는 것 같아요. 교회 가는 길 찬양 준비하고 있어요. 딸기님께서는 옥상에 빨래 널면서 함께 하신다고 시와 그림 항해자 주님 안에서 기쁘고 즐거운 그런 주말 주일 또 오늘까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분과 지인분들 모두 즐거운 시간 보내셔요 하고 써주셨는데 우리 함께 나눌게요.

이경미의 찬양으로 교회 가는 길 시와 그림 항해자는 오늘 워십 버전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솔로몬님께서 이유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오늘 이삼열 밴드 박정아의 음성으로 준비했고요. 이곡과 함께 좀 경쾌하게 들어보시라고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CBS 워시 콘서트 치유 준비하고 있는데요. 하루님께서 이 찬양 신청해봅니다 하셨어요. 자, 두 곡 들으시면 어깨가 들썩들썩 기분 좋아지실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곡 더 신나게 파도를 넘어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찐남매 워십의 찬양 이어서 전해드릴게요.

경쾌한 찬양 들으면 왠지 마음도 같이 경쾌해지는 것 같아요. 파도를 넘어 찐남의 워십 찬양이었고요.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CBS 워십 콘서트 치유 앨범에서 전해드렸고요. 23열 밴드 박정아 이유 가장 먼저 전해드렸습니다. 범사의 감사님께서 사연 주셨어요. 운동하면서 항상 방송 듣는데 찬양과 바람과 햇살, 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시간 되시고요. 가족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똑바로 보고 싶어요. 신청해 보아요 하셨는데 오늘 서하얀 찬양으로 준비했습니다. 수아사랑 윤화님께서 써주신 힘든 길 걸어온 그대여 또 준비를 하고 있어요. 손경민 작곡집에서 이어가 보겠습니다.

서하얀이 부른 똑바로 보고 싶어요. 이윤화, 주리가 부른 힘든 길 걸어온 그대여. 그리고 기프티드의 사랑한다 말하시네 하늘바다님께서 신청곡 써주셔서 오늘 이삭줍기로 쭉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월요일 평일이지만 또 이렇게 주어진 황금 연휴여서 오늘 이삭줍기로 꾸며드렸어요. 자, 내일은 다시 생방송으로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끝곡으로 I need you more, 킴워커 베델처치의 찬양 전해드리면서 물러갈게요. 2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축복의 날 되세요. 김은영이었습니다.

0: 사랑해 CBS.
1: 너는 커서 뭐가 되고 싶니? 어른들은 아이에게 이렇게 묻고 아이는 자신이 반드시 어떤 사람이 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하게 된다. 그 이후로는 덧셈의 연속이다. 의사가 되길 선택했다면 돈을 많이 벌어야 하고 명예도 있는 의사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뺄셈 철학이다. 뺄셈 철학은 소중한 것들을 잃기 전에 우리 삶의 무거운 짐들을 덜어내는 출발점이다. 중국 작가 무무의 오늘 뺄셈 중 일부입니다.
2: 찬송의 향기. 오늘 함께 하실 찬송은 찬송가 492장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입니다. 이 찬송가는 가브리엘이 작사 작곡한 것으로 그가 58세 때인 1916년에 작사했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지 2년째 되던 해 가브리엘은 프랑스 전선으로 떠나는 아들을 전송하기 위해 부두로 나갔습니다. 아들은 선실을 향해 걸어 들어가다가 가브리엘을 돌아보면서 아버지, 만약 제가 돌아오지 못한다면 저는 아버지를 저 영원한 집, 이 세상을 향해 문이 결코 열리지 않는 곳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작별 인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을 보내고 기차편으로 시카고로 돌아오던 중 가브리엘은 이 찬송시를 짓고 음악마저 스케치를 끝냈다고 합니다. 이 가사에서 가브리엘은 매 절마다 이 땅의 고난과 수고의 대가가 하늘나라의 영생 복임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 찬송가의 성경적 배경은 요한계시록 6장 11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입니다. 내세에 대한 확신과 소망을 담고 있는 찬송 찬송가 492장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감상합니다.

0: CBS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CBS가 4월 6일부터 서울 목동 CBS 본사 사옥 20층에서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을 개최합니다. 한 글자 한 글자 붓글씨로 옮겨 적은 대형 성경필사 작품과 사고로 양팔을 잃었지만 의수로 써내려간 성경필사본 등 전국 각지에서 모인 수백여 점의 다양한 작품과 감동 스토리를 만날 수 있습니다. 문의 전화는 02-1650-7803, 02-1650-7803번입니다.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5: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6: 지금 듣고 계시는 방송은 기독교 방송 CBS 조이포유입니다. 현재 방송 장비 점검을 위해 정규 방송이 아닌 시험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방송이 고르지 않을 수 있으니 양해 바랍니다. 저희 기독교 방송 CBS 조이포유는 보다 좋은 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듣고 계시는 방송은 기독교 방송 CBS 조이포유입니다. 현재 방송 장비 점검을 위해 정규 방송이 아닌 시험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방송이 고르지 않을 수 있으니 양해 바랍니다. 저희 기독교 방송 CBS 조이포유는 보다 좋은 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듣고 계시는 방송은 기독교 방송 CBS 조이포유입니다. 현재 방송 장비 점검을 위해 정규 방송이 아닌 시험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방송이 고르지 않을 수 있으니 양해 바랍니다. 저희 기독교 방송 CBS 조이포유는 보다 좋은 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듣고 계시는 방송은 기독교 방송 CBS 조이포유입니다. 현재 방송 장비 점검을 위해 정규 방송이 아닌 시험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방송이 고르지 않을 수 있으니 양해 바랍니다. 저희 기독교 방송 CBS 조이포유는 보다 좋은 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듣고 계시는 방송은 기독교 방송 CBS 조이포유입니다. 현재 방송 장비 점검을 위해 정규 방송이 아닌 시험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방송이 고르지 않을 수 있으니 양해 바랍니다. 저희 기독교 방송 CBS 조이포유는 보다 좋은 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듣고 계시는 방송은 기독교 방송 CBS 조이포유입니다. 현재 방송 장비 점검을 위해 정규 방송이 아닌 시험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방송이 고르지 않을 수 있으니 양해 바랍니다. 저희 기독교 방송 CBS 조이포유는 보다 좋은 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듣고 계시는 방송은 기독교 방송 CBS 조이포유입니다. 현재 방송 장비 점검을 위해 정규 방송이 아닌 시험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방송이 고르지 않을 수 있으니 양해 바랍니다. 저희 기독교 방송 CBS 조이포유는 보다 좋은 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듣고 계시는 방송은 기독교 방송 CBS 조이포유입니다. 현재 방송 장비 점검을 위해 정규 방송이 아닌 시험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방송이 고르지 않을 수 있으니 양해 바랍니다. 저희 기독교 방송 CBS 조이포유는 보다 좋은 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듣고 계시는 방송은 기독교 방송 CBS 조이포유입니다. 현재 방송 장비 점검을 위해 정규 방송이 아닌 시험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방송이 고르지 않을 수 있으니 양해 바랍니다. 저희 기독교 방송 CBS 조이포유는 보다 좋은 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넉넉히 이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환난이나 박해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고백한 바울처럼 우리도 매 순간 주님과 연결되게 하소서. 매 순간 성령께 물으며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숨결을 깨닫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함께할 첫 찬양은 너 성결키 위해 420장 찬송입니다. 챔버 코럴의 찬양으로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상지국의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합니다. 생명의 양식.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권성의 이희랑 김성현 박민혁의 찬양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내 선한 목자 이단열의 음성으로 준비했고요. 주 믿는 형제들 국립합창단의 찬양 이어집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함께합니다. 중보 기도하실 분은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기도문 남겨주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셔도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주님의 시간에 줄라이의 곡을 준비했고요. 신승희의 음성으로 내 평생 살아온 길 함께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이번에는 두 곡의 찬양을 준비합니다. 먼저 향기로운 나무에 성령의 비가 내리네 들으시고요. 어제 휴일로 보내서인지 오늘이 마치 월요일 같죠?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김경현의 시작 지침서 이어서 함께 하죠.

은혜로운 찬양으로 함께하는 이 시간 내가 매일 기쁘게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 받고 있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 CBS 홈페이지 라디오 클릭하시고 음악 FM에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게시판에 신청곡과 함께 사연 남겨주십시오. 방송 듣는 중에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의 게시판 이용하셔도 되고요. 휴대폰 문자메시지 보내실 분들은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샵 9390, 우물정 9390번으로 문자 보내주십시오.

0: 먼저 보내드린 곡은 날마다 주와 멀어져 신영옥의 찬양이었고요. 이 세상 험하고 정민선과 윤혜준의 듀엣곡 이어서 보내드렸습니다.
1: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2: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3: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4: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3: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4: 경리.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댁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1부의 끝곡으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조영석의 찬양으로 보내드립니다. 잠시 후 내가 매일 기쁘게 2부로 돌아올게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의 문을 엽니다. 2부의 첫 곡으로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주 손재석의 찬양 함께합니다. 이어서 1000번째 굿송의 찬양 성령이 계시네 보내드립니다.

한국기독교가정생활협회가 엮은 2026 가정예배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5월 26일 화요일 묵상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성경말씀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 말씀입니다. 이 가운데 오늘의 요절 말씀 로마서 8장 26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오늘은 우리가 연약할 때라는 제목으로 묵상합니다.

우리는 흔히 기도를 영적 호흡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는 기도가 막혔다는 말을 하거나 듣고는 합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르겠고 입이 잘 열리지 않는 막막한 상황을 마주합니다. 물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상황을 별일 아닌 듯이 여기며 넘어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막힌 호흡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갈 수 없으며 결국 영적 호흡이 막힌 채로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져 영적 죽음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라고 합니다. 이 연약함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 채 그저 우리의 소원만을 아뢰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모습에서 발견됩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연약함을 경험한다는 사실입니다. 연약한 자를 돕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고 붙잡아 주시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도우시며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성령님,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를 도우소서. 아멘.

진실하신 주 성령, 크로스웨이 선교합창단의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환난과 핍박 중에도 정민하의 음성으로 듣고요.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김미현의 찬양으로 이어집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하세요.

0: 로도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1: 두 곡의 찬양 함께 합니다. 먼저 보라의 곡으로 성령이 불타는 교회 보내드리고요. 나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이 곡이 포함되어 있는 찬양입니다. 아브라조의 곡 보내드릴게요.

아프리카의 사막 꿩은 수 킬로미터 떨어진 물웅덩이에서 물방울을 깃털에 머금고서 번식지에서 자신들을 기다리고 있는 날 수 없는 아기 새들에게 생명수를 나른다.

트리시 오케인의 나는 새들이 왜 노래하는지 아네 중에서 한 부분을 전해드렸습니다. 입에서 입으로, 손에서 손으로 우리는 타인에게 무엇을 전하고 있을까요? 생명수를 전해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하사 정규환의 찬양으로 자비하신 예수여 이상희의 찬양으로 두 곡 이어드렸습니다.

0: 은혜로운 찬송과 성가를 전해드리는 내가 매일 기쁘게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도 받습니다.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신청곡과 사연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390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인터넷 라디오 조이포유에서 다시 방송되는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샵 7997번으로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1: 성부의 어린 양이 찬송가 82장입니다. 곽신형의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0: 전능왕 오셔서 서울 모태탑 창단의 찬양으로 함께 했습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2: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3: 신축도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5: 경동하우징 40여년 노하우가 담긴 빌딩 투자 솔루션
6: 빌딩앤리치.
5: 매입, 밸류업, 임차, 매각까지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6: 빌딩앤리치
3: 신축도
7: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8: 쇼리실라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여기가 뉴욕입니까?
3: 이곳이 파리입니까?
2: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3: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0: 싱크볼 교체는
1: 아티잔.
0: 프리미엄 사각 싱크볼 아티잔 CJ 온스타일과 함께합니다.
2: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 상부, 위 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3: 나르지오 새 모델 김용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뭘까요? 2025 올해 브랜드 대상 기능성 신발 1위, 미국 메디케어가 선택한 독보적 기술력,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아시겠죠?
4: 역시 맞다, 나르지오 맞다.
5: 소비자브랜드위원회 주최, 한국소비자포럼, 한국경제신문주관.
6: 6월 나들이는 고향 가구박람회로 신혼가구 둘러보고 입주가구 비교하고 다양한 가구와 LG가전 제품을 직접 만나는 즐거움. 행사기간 내 구매 고객 대상 최대 70%의 파격적인 할인 혜택과 경품 추첨.

0: 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 7, 8월 고향 가구박람회.
1: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이제 오늘의 끝곡 전해드립니다. 어제를 휴일로 보내서인지 오늘이 마치 월요일인 것만 같죠? 하지만 오늘은 화요일. 자, 힘차게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해 봅니다. 새 힘 얻으리 이해람 50의 찬양 보내드리면서 끝인사 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이명희였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0: 찬양받기 원하시는 하나님, 찬양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영혼이 구원받고 찬양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CBS는 찬양과 말씀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소중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CBS의 방송 선교 사역에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소중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바로 방송 선교사입니다.
1: CBS가 어린이들을 위해 성경 애니메이션을 제작했습니다. CBS 이강민 아나운서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들려주는 성경 동화. 천지 창조부터 승천하신 예수님 이야기까지 예쁜 그림과 재미있는 목소리로 어린이에게 성경의 재미와 교훈을 전달해줍니다. 육아용으로도 주일학교 교육용으로도 딱 좋겠죠? 오늘 밤 아이에게 들려주세요. 지금 바로 유튜브 알럽 바이블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달이 차오르면 바닷물이 높아집니다. 달이 지구에서 38만 킬로미터나 떨어져 있는데도 그 중력이 바닷물을 조금씩 끌어당겨서 밀물과 썰물을 만들어내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이 저 넓은 바다의 높낮이를 바꾸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처 알아차리지 못하지만 달처럼 조용히 하루를 끌어당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창문 사이로 들어오는 옅은 새벽 공기, 이름 모를 작은 새들의 지저귐 같은 것들, 우리의 하루를 움직이는 이 힘들을 오늘은 좀 더 귀하게 여기면서 아침 문을 열어보죠.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이준호입니다. 세상엔 여전히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도와야 할까요? 월드비전은 답합니다. 진짜 후원은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드는 일이라고. 함께 꿈꾸면 현실이 됩니다.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0: 프로. 소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시 미필 다림티센.
1: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 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2: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2: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3: 경동 나비엔.
4: Good Music Station. CBS FM.

중국어로들은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Lily of the Valley, 내 진정 사모하는 이었습니다. 찬송 소리로 가득한 우리의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제 석가탄신일 대체 공휴일 여러분 잘 보내셨죠? 월요일 같은 화요일 아침.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은 이쪽입니다. 문자는 샵 939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CBS 레인보우 앱을 스마트폰에 다운받고 게시판 오세요. 음악 FM과 표준 FM 그리고 레인보우의 조이포유까지 3개의 게시판 열어놨습니다. Because He Lives, 살아계신 주 신청하신 분은 샘물님이신데요. 영종도에 남편이랑 여행 왔습니다. 하나님 주신 자연이 너무 아름답네요. 어버이날 선물로 여행 가신 거라고 적어주셨는데요. 아마 지난 어버이날 우리 자녀분들이 어머니 아버지 편하게 여행 한번 다녀오세요 하면서 부모님 두 손에 용돈봉투를 쥐어드린 게 아닐까 싶어요. 즐거운 여행하고 돌아오십시오.

파릇파릇 자연 보면서 중랑천 10km 건강 달리기 합니다. 음악 들으면서 너무 좋아요. 주님 만들어주신 자연 스케치 멋집니다. 오늘도 모든 분들 행복하시기를. 날개 아이디 쓰시는 정대영 님이십니다. 네, 아침 운동하기에 정말 최고의 시기죠. Fair is Lord Jesus, 만유의 주제 메들리, How Great Thou Art,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화요일 CBS 라디오 정미나의 Amazing Grace. 뒷자리 3514번으로 문자 주셨습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적응하느라 한동안 참여를 하지 못했네요. 떠오르는 해와 함께 그리고 정미나의 Amazing Grace와 함께 행복한 하루 되길 소망하며 일을 시작합니다. 함께 일하는 분들도 CBS 방송 와 너무 좋다고 그러시네요. 고맙습니다. CBS 애청자가 많은 회사 다니시나 봐요. 우리 3514님이 그 중에 최고봉 왕 애청자 맞으시죠? 예, 새로운 일 시작하셨는데 얼마나 분주하시겠어요. 희망이 가득한 찬송 보내드릴게요. When morning comes, 아침.

흔히 사람들은 작고 볼품없는 것보다 크고 위대한 것을 선호합니다. 하지만 정작 어떻게 위대함에 이를 수 있는지 잘 알지 못하죠. 위대함이란 처음부터 찾아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작고 이름 없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일례로 윌리엄 캐리를 들 수 있습니다. 세상은 그를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 부르며 추앙하지만 그가 처음부터 위대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초등학교를 겨우 졸업한 그는 구두 수선공으로 일했죠. 그러다 예수님을 믿고 목회자가 되어 세계 선교의 비전을 품자 이런 놀라운 선언을 남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계획하라.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이때 그가 외친 위대한 일이란 결코 크고 화려한 일이 아닙니다. 그저 눈앞에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요, 주어진 작은 일에 충실한 것이요,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루하루를 쌓아 마침내 위대한 선교의 세기를 이끄는 위대한 인물이 된 것입니다.

아주 작은 일이 차곡차곡 쌓일 때 위대한 무언가를 이룰 수 있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일이 아무리 작고 볼품없을지라도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것이 위대함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아멘. 국민일보와 함께하는 아침 묵상. 서초 성결교회 김성년 목사님의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병원에서 근무하는 딸아이가 주말도 없이 일하며 많이 지쳐 있습니다. 아픈 사람들을 돌보느라 애쓰는 우리 딸에게 주님께서 건강과 힘을 주시고 지친 마음도 따뜻하게 위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뒷자리 6104 쓰시는 분의 신청곡 스틸 주품에 품으소서 논모엔의 찬양으로 함께했습니다. 네, 우리 6104님의 따님이 병원에서 일하는 의료진이군요. 저도 가끔 병원 가면 그런 생각을 해요. 의사 선생님 그리고 간호사 선생님들은 항상 이제 아픈 사람들, 아파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모습만 보고 지내게 되잖아요. 물론 그들을 치유하고 이렇게 치료하면서 큰 보람을 얻으시겠지만 그래도 웃는 얼굴보다는 항상 힘들어하는 상대의 얼굴을 보면서 일하는 우리 의료진 선생님들은 평소에 일상의 힘듦과 스트레스를 어떻게 푸실까 이런 생각을 저는 자주 하거든요. 네, 우리 어머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친 마음 따뜻하게 위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분은 하늘아버지 한 분밖에 안 계시네요.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화요일 아침 Precious Name 슬픈 마음 있는 사람

0: 콜레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아, 또 눌어붙었네.
3: 음식물 처리기에 음식물이 눌어붙으면 작동이 멈추는 고장의 원인이 되니까. 그래서 음식물 처리기도 결국 쿠쿠. 국내 유일 누름방지 모드로 고장 걱정 없이 속 편하게 쓸 수 있죠. 쿠쿠 에코웰 큐브 음식물 처리기.
4: 잘 돌아갑니다.
5: 잘 돌아갑니다.
6: 잘 돌아갑니다.
7: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8: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는 회사 많아졌다.
9: 사회복지학과, AI 융합기술학과, 음악학과, 뷰티산업학과 대학원 석사 박사과정을 지금 모집 중입니다. 서울

0: 싫어.
1: 아이를 위한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0: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1: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 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대체 공휴일 뒤 맞이한 월요일 같은 화요일 아침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1부의 끝자락입니다. 살아가며 아프고 슬픈 날들이 있지만 우리에게는 항상 내일이 있습니다. 당신이 약해질 때 내게 기대세요. 내가 친구가 되어줄게요. 이렇게 좋은 가사의 팝송이 있어요. 마이클 볼튼의 Lean on Me 들으면서 정미나의 Amazing Grace 1부 닫겠습니다. 2부는 라디오로는 못 듣고요. 레인보우 앱을 스마트폰에 다운받고 Joy for You 채널에서 이어가겠습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0: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선교 후원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선교사입니다.
5: CBS가 4월 6일부터 서울 목동 CBS 본사 사옥 20층에서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을 개최합니다. 한 글자 한 글자 붓글씨로 옮겨 적은 대형 성경필사 작품과 사고로 양팔을 잃었지만 의수로 써내려간 성경필사본 등 전국 각지에서 모인 수백여 점의 다양한 작품과 감동 스토리를 만날 수 있습니다. 문의 전화는 02-2650-7803, 02-2650-7803번입니다.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6: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를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은밀한 선물은

0: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우며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국민일보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잠언 21장 13절부터 15절 말씀이었습니다.
1: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2부입니다. I love to tell the story. 주 예수 넓은 사랑. Spacious firmament. 저 높고 푸른 하늘과. 이어 준비한 곡은 윌리 넬슨 When the roll is called up 연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Glory to His name,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Church is one foundation, 교회에 참된 터는 신세계님, 신세계 아이디 쓰시는 이춘성님이세요. 출근 중에 지하철 안에서 참여하셨는데 일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신청곡 들으면 힘날 것 같아요. 네, 이 곡이 신세계님께 힘과 에너지를 부어드릴 수 있기를 신세계님 신청하신 곡이 All the way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메들리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로마서 12장 3절

시기심은 사랑의 가장 큰 적입니다. 시기심은 작게 시작하더라도 결국 감당할 수 없이 커지는 특징이 있죠. 성경에 등장하는 비극적 사건들은 주로 시기심으로 인해 일어납니다. 부하 다윗을 시기한 사울 왕, 동생 요셉을 시기한 형들, 예수님을 인정할 수 없었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등이 그렇습니다. 시기심은 누군가의 삶을 힘들게 할 뿐 아니라 자기의 삶 또한 망가뜨립니다.

누군가에게 일어나는 일이 나에게 일어난 일보다 더 큰 축복으로 보일 때 사람들은 불공평하다고 느끼죠. 이 불공평함의 배후에는 자신이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는지를 확신하지 못하는 슬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겸손과 기다림은 다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을 인정합니다. 이미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충분하다는 믿음이 있다면 겸손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진정으로 축복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겸손은 스스로 비천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리를 잘 아는 것입니다.

김병삼 목사님의 묵상집 매일 만나 365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250번째 묵상. 시기심은 사랑의 대적이다.

Wonderful Words of Life, 달고 오묘한 그 말씀, We've a story to tell to the nation,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5월 26일, 와, 5월의 마지막 주간이죠. 1년 중 가장 좋은 때인데, 5월. 벌써 어느덧 한 달이 다 갔습니다. 여러 가지 기념일들이 많아서 더 빠르게 정신없이 흐른 것도 같아요.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함께하고 계시죠? 뒷자리 0940 인천 승악산 날씨가 미나님 찬송에 맞게 너무 좋아요. 새들도 울고 매일 새들이 흥얼거리면서 이 가운데 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항상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This is my father's world. 참 아름다워라. It is where 내 평생에 가는 길.

방금 흐른 찬송들처럼 우리의 일상이 아름다움과 주님 주시는 평안함으로만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화요일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지금 흐르는 곡이 오늘의 끝곡입니다. Draw me close to you.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건강한 하루 보내십시오. 저는 내일 수요일 아침 다시 오겠습니다.

0: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1: CBS가 어린이들을 위해 성경 애니메이션을 제작했습니다. CBS 이강민 아나운서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들려주는 성경 동화. 천지 창조부터 승천하신 예수님 이야기까지 예쁜 그림과 재미있는 목소리로 어린이에게 성경의 재미와 교훈을 전달해줍니다. 육아용으로도 주일학교 교육용으로도 딱 좋겠죠? 오늘 밤 아이에게 들려주세요. 지금 바로 유튜브 알럽 바이블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2: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3: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4: 내 삶의 배경막, CBS 조이포유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사흘간의 연휴를 끝내고 다시금 시작된 일상. 오늘 약간 월요일 같은 화요일이죠. 아침 어떻게 시작하고 계신지, 충분한 휴식과 충전으로 컨디션은 좀 회복하셨는지, 평안한 아침을 맞고 계실까요? 5월에는 뭐 워낙에 기념일도 많았고 또 바쁜 일상 가운데 중간중간 쉬어가는 날들이 있어서 시간이 좀 더 빨리 지나가지 않았나 싶은데, 자, 5월에 이제 마지막 주를 보내면서 다시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하루를 시작하고 이어가는 힘은 나의 결심이나 의지도 있겠지만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는 감사한 마음이라는 걸요. 자, 화요일 아침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이곳은 샬롬 CCM 송정훈입니다.

2026년 5월 26일 화요일 아침 생방송 샬롬 CCM 송정훈입니다. 오늘 첫 곡 주리 주님께 감사드리라 들으면서 시작했습니다. 잘 주무셨나요? 좋은 아침. 오늘 5월의 마지막 화요일 아침 생방송이 시작이 됐는데 사흘간의 연휴였죠. 어제 월요일까지. 예. 어떻게 보내셨나요, 다들? 5월을 마무리하는 주간인데 특별히 더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오늘 이 하루를 열고 또 닫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져보면서 우리 도레미파 보라시도님은 월요일 같은 화요일이네요. 샬롬. 피곤한 몸을 켜고 일으켜서 출근 완료했습니다. 오늘 월요일 아니고 화요일이라 조금은 힘이 난다는 예, 훈디는 연휴에 당직 근무했나요? 라고 남기셨는데 저는 토요일에 예, 뉴스 근무 때문에 출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2시 뉴스까지 하고 퇴근했고 주일은 우리 그 가족 중에 매제 생일이어서 이제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가족끼리 이제 생일 파티 하고 어제는 좀 쉬었죠. 월요일은 우리 뭉치 갱얼지 산책도 좀 하고 삼겹살도 구워 먹고 그렇게 월요일을 보냈습니다. 다 잘 될 거야 님은 월요일 같은 화요일 저는 익산 공장 출장이라 6시에 출발해서 막 공장 주차장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샬실 듣네요. 힘찬 5월의 마지막 한 주 보내세요. 라고 남기셨고 부지런히 또 아침 예, 시작하셨네요. 우리 고윤희 님께서도 와주셨고 그레이스 님은 낙산 비치에서 이른 아침부터 바닷가 산책하고 지금은 컵라면과 햇반으로 여유롭게 아침 해수욕장에서 방송 들으시면 오늘까지 쉬시는 거예요 그러면? 멋쟁이님 또 우리 하늘바다님도 하이 제주 비양도님도 출첵 레인이와 함께 와주셨고 우리 초록이 17님도 출첵 폴라리스님 사랑님 우리 황동현님 끄트머리님도 와주셨네요. 반갑습니다. 이삼선님 선주님도 출첵 우리 고은환님 최민경님 열매님도 듣고 계시네요. 주주맘님 반갑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님 삼남매 아빠님도 출첵하셨고 우리 홍구선님 많은 분들 오고 계십니다. 예. 자 오늘도 2시간의 배경음악 오전 10시까지 생방송으로 함께하고요. 우리 샬시 가족 보내주시는 사연들 신청곡들 나눌게요. 문자로 보내실 때는 한 건당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샵 7997번 우물정 7997번으로 남기시면 되고요.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은 무료입니다. 편한 방법으로 사는 얘기들 또 신청곡 지난 연휴 동안 어떻게 보내셨는지 뭐 짧게 후기 남겨주셔도 좋고요. 오늘의 여러 일정들 또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 오늘 연휴가 끝나고 맞이하는 이 화요일 아침 어디에서 어떤 마음으로 들으시는지 사연으로 보내주세요. 존영 감사.

9743번으로 흥겨운 찬양으로 충전하고 싶어요. 내게 강 같은 평화 신청합니다. 청하셔서 크룩스가 부른 내게 강 같은 평화 함께 했고요. 제이어스의 시편 139편 존 영의 감사 앞서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예성님은 저는 미뤄두었던 버킷리스트 실행 시작했습니다. 총 158km 서울 둘레길 걷기 시작했거든요. 어제는 13-14코스 약 18km 완주. 이제 시작이지만 조금 느리긴 해요. 하지만 함께하는 이들과 무사히 완주를 기대합니다. 오, 이런 버킷리스트는 후딱 해치우는 게 목적이 아니죠. 이거는 그냥 빨리 해치워버린다의 접근보다는 그 길 하나 한 코스 한 코스를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두 발로 걷는다. 예. 도장 깨기 하듯 천천히 걷는 이거지. 예. 그러니까 서두르실 필요가 없습니다. 꾸준하게 한 코스 한 코스 완주하시다 보면 건강도 챙기고 또 굉장히 풍경이 예쁘잖아요. 서울 안에서 탁 그 약간 그 성곽 외곽길도 포함되죠. 둘레길이 되게 예뻐요. 예. 잘하셨습니다. 닉님 조이님은 어젯밤에는 좀 덥더라고요. 그리고 벌써 모기까지. 이 모기 소리에 잠 깨가지고 아, 요 모기 녀석 잡느라 수면의 질이 그냥 확 떨어졌습니다. 벌써부터 이럴진데 여름은 어찌 보낼까 싶어요. 아이들 보내고 오늘 아침은 잠깐의 여유를 가져보렵니다. 샬시 들으면서요 라고 남기셨는데 아, 저도 어제 에어컨 생각이 간절했는데 아직 청소가 안 돼가지고 그 기사님을 이렇게 불렀는데 한참 걸린대요. 이미 많이 예약이 밀려 있어가지고 저희 집 차례 되려면은 이번 주도 안 될 것 같은데. 선풍기 그 미풍으로 틀어놓고 잤어요. 저도 어제 많이 후텁지근하고. 써니 권사님은 연휴 뒤 오늘 비 온다는데 아침부터 후텁지근하네요. 건강 조심하세요 다들. 나그네 철업님도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비가 많이 온다죠. 이곳 남양주는 약간 흐리면서 지금은 바람만 많이 붑니다 라고 남기셨는데 그 일기예보 보니까 오늘은 전국적으로 비가 내릴 전망. 특히 남부지방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라고 합니다. 제주도와 전남권에 내리는 비는 이제 낮부터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가 되겠고요. 서울도 한 3시, 4시 즈음부터 비가 올 것 같아요. 예상 강수량은 서울, 인천, 경기가 10에서 60mm. 오, 많이 오네. 예. 남쪽 지역은 뭐 부산, 울산, 경남은 50에서 100mm 오고 광주, 전남 30에서 80mm. 제주도는 50에서 100mm. 예. 제법 많은 양의 비가 오늘과 내일에 걸쳐서 내린다고 하니까 작은 우산 같은 거 하나 챙기셔서 길을 나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행복한 수선화님, 전 친정 다녀왔어요. 부모님이 너무 좋아하셨다는. 아기가 이제 9개월 정도 됐는데 얼마 전부터는 스스로 앉기 시작해서 허리에 힘이 들어가는구나. 이제 허리심. 이제 막 일어나려고 하니까 아주 더 그냥 귀여워졌어요 라고 남기셨고. 아, 그쵸. 뭐 세상 이런 천사가 없지. 9개월이면 이제 막 기어다니고 스스로 안고 막 뭐라고 막 말하는 것 같고 막 그렇잖아요. 오렌지님께서도 와주셨고 예. 제니알몸님 어젠 성가대원 강화로 소풍 다녀왔습니다. 맛있는 음식도 먹고 경치도 보고 마지막 코스로 기독교 역사박물관 들러서 하나님 은혜와 또 기독교 역사를 돌아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라고 남기셨고

아, 날마다 주의 은혜로님은 어제 전교인 체육대회 있었습니다. 제기차기, 배드민턴, 족구. 정말 쬐끔 움직였다고. 와, 오늘 아침 온몸이 그냥 뻐근하네. 찌뿌둥합니다. 출근 완료하고 업무 가기 전에 인사 남겨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라고 남기셨는데. 예. 그쵸. 오랜만에 또 안 썼던 근육 움직이고 쓰고 이러면은 다음날 뻐근하고 그렇지. 예. 그래서 어떻게 입상은 하셨나요? 상은 좀 받으셨어요, 형님? 예. 닉네임 다빈치님은 출근과 동시에 출책 남기면서 어제도 저는 근무했거든요. 그래서 그닥 뭐 연휴 느낌은 안 났는데 이 아침에 듣고 싶은 곡이 있어서 신청합니다. 주님의 숲. 예, 남기셨는데 요 곡 준비하겠고요. 사랑 이야기의 주님의 숲. 그 전에 크레이브의 오늘 집을 나서기 전.

향기로운 나무 구주여 광풍이 일어 들었고요. 사랑이야기 주님의 숲 신청곡으로 만났고 그리고 크레이브의 오늘 집을 나서기 전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방그리님께서 저 겨우 들어왔어요. 어제는 구독도 아닌 프로그램이 계속 켜지더니 오늘은 구독 알람이 안 떠서 수동으로 접속했습니다. 근데 표준 FM만 뜨고 또 이동이 안 되는 거예요. 레인보우 삭제하고 다시 설치했습니다. 어렵게 출첵. 이거 제 폰만 이랬을까요? 갸우뚱 이라고 남기셨는데 왜 그랬을까 이 레인보우 갑자기. 예. 레인보우 너도 무슨 연휴 후유증이니? 오늘 좀 이렇게 살짝 헤매네 얘가. 예. 일단 제 거는 괜찮거든요. 정신 차리자 레인보우야. 예. 아무튼 번거롭게 해드려서 죄송하고요. 방그리님 감사합니다. 다시 와주셔서. 마음의 합한자님은 훈디도 어제 휴무 보냈나요? 저는 남편 애들이랑 경주 감포바다 보러 갔다 왔습니다. 더 더워지기 전에 바다 봐서 너무 좋았어요. 우리 큰아이도 좋았다고. 예. 최대한 애들이 그 친구들하고만 어울리기 전에

이곳저곳 여기저기 많이 같이 다녀보고 싶습니다 라고 남기셨는데 큰애가 지금 몇 살일까요? 저희도 지금 이제 큰애가 점점 커가면서 부모보다는 친구랑 어울리는 걸 더 즐거워하는 그 때가 됐거든요. 이제 5학년인데 약간 엄마 아빠랑 같이 어디 가는 거 약간 좀 시시해하는 것 같고 이제는 친구들하고 더 코드가 잘 맞으니까 아직 3학년 아들은 아직은 네, 천방지축이고 아 그러니까요. 좀 더 크면 같이 가는 걸 이렇게 달가워하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부지런히 좋은 추억 많이 쌓으시기 바랍니다. 더 크기 전에 김명수님도 와주셨고요. 예. 데이비드님, 슈슈빌님 예, 와주셨습니다. 슈슈빌님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예, 잘 지내고 계시죠? 닉네임 조이님은 훈디 저 토요일에 라섹 시술했습니다. 3일 동안 눈 너무 아파가지고 고생 좀 했네요. 근데 오늘 드디어 눈을 떴습니다. 아직은 선글라스 끼고 완전한 회복은 안 됐지만 완전 그 새로운 세상인 거 있죠. 주님께서 주신 건강 좋은 것 보면서 주님 위에 사용해야겠어요. 안경 벗고도 잘 보이는 거 완전 신기하다는 이라고 남기셨네요. 야 이거죠. 예, 저도 29살 때 라섹 시술을 했는데 저 때는 회복 기간이 한 보름 정도 됐던 것 같은데 한 일주일에서 보름 정도 계속 눈물 나오고 막 예, 눈 아프고 막 꺼끌꺼끌 이물감 느껴지고 좀 힘들었어요. 근데 그 기간이 끝나니까 와 정말 안경 없이도 잘 보이고 광명 찾았죠 진짜. 예, 그렇게 한 20년 가까이 잘 보였는데 아 요즘에 다시 시력이 좀 떨어져서 조금 우울합니다. 예. 노안도 오고 근시도 오고 이러니까 아 힘드네요. 한번 라섹 했던 사람은 노안 오고 이러면 다시 뭐 시술 받는 게 좀 어렵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예. 하여튼 조이님 잘 관리하셔요. 일단 빛 보지 않도록 잘 또 선글라스 착용하시고 축하드립니다. 예. 마음먹기 나름님 어노인팅에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신청합니다. 지난주 성가곡이었는데 너무 좋았어요 라고 청하셔서 이 곡 준비했고요. 그 전에 휴 너 근심 걱정 말아라.

닉네임 마음먹기 나름님께서 청하셨던 곡이었습니다. 어노인팅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그리고 휴 너 근심 걱정 말아라까지 앞서 전해드렸습니다. 닉네임 푸른하늘님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오늘도 붙들고 의지하며 알바 출근 남기셨고 우리 글사랑님께서도 오늘 직장이 아닌 학원으로 첫발 내딛는 날이네요. 좀 설레고 긴장도 되고 그런 아침입니다. 바리스타 자격증 과정 잘 배워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이라고 남기신. 아, 바리스타 준비하시는군요. 잘 즐겁게 배우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도 이렇게 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예. 배움이 빠르고 눈썰미 좋고 예. 화이팅! 1부 마지막 곡 좋은 씨앗 내가 산을 향하여 이 곡 듣고 2부에서 뵙죠.

0: CBS가 4월 6일부터 서울 목동 CBS 본사 사옥 20층에서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을 개최합니다. 한 글자 한 글자 붓글씨로 옮겨 적은 대형 성경필사 작품과 사고로 양팔을 잃었지만 의수로 써내려간 성경필사본 등 전국 각지에서 모인 수백여 점의 다양한 작품과 감동 스토리를 만날 수 있습니다. 문의 전화는 02-2650-7803, 02-2650-7803번입니다.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 스미스 레이디스 싱어즈 합창단에서 신입 단원을 모집합니다. 레이디스 싱어즈는 CBS 주요 행사에 참여하고 정기 공연, 찬양 봉사를 하는 단체로 모집 분야는 소프라노와 알토 파트입니다. 연습 시간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30분에서 5시 30분입니다.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신청과 문의는 02-2650-7931, 02-2650-7931로 전화주세요.

남들은 내가 생각하는 걸 믿지 않았다. 모두 너무 의심이 많았다. 본인 스스로 의심하면 최선을 다할 수 없다. 자신을 믿지 못한다면 누가 믿어주겠는가. 일단 작업에 들어가면 나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긴다. 계획을 착수할 때는 그것을 100% 믿는다. 나의 혼을 그 작업에 불어넣는다. 그러다가 죽어도 상관없다. 그것이 바로 나 자신이다.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의 말입니다.